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있으실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8월 23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베이스 김교환님의 목소리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예배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방법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들, 또 교회 가시는 길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 바리톤 임휘영님의 목소리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조수아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세 곡 보내드립니다.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투우 경기에는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투우사가 천을 흔들며 소를 달려들게 만드는 그 순간, 소를 피하면서 정확히 소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어야 합니다. 조금 늦게 피하면 소에게 공격당하고, 두려워서 빨리 피하면 소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순간이 바로 진실의 순간입니다. 스웨덴의 마케팅 전문가인 리처드 노만은 인간관계에도 이런 진실의 순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처음 만난 3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3초간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말투, 표정 등을 활용해 첫인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해진 첫인상은 여간에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먼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진실의 순간을 잘 활용해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목숨이 걸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협에 굴하며 도망가거나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온한 시대에는 진실한 신앙의 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진실로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는 진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굳건히 믿게 하소서. 전도를 위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을 삼가합시다.

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공주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할 수 있으며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내게로 와서 쉬어라, 테너 강희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박신아 콰이어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세 곡 함께 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지연은 외면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서울 바하 합창단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장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극동방송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진아의 목소리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을지 몰라도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빛이 미치기 어려운 공산권과 북녘땅을 향해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선물을 나누며 전파의 길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초교파적으로 북방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방송과 사랑의 나눔으로 공산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극동방송의 사역 발자취를 함께 돌아봅니다. 극동방송은 1987년 7월 1일 부설로 한국선교문제연구소를 발족했는데요. 한국교회 공동체가 초교파적으로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 수요에 부응하고 방송사역에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별히 1988년 2월 1일에는 공산권 선교 자료의 하나로 중공, 북한, 한국, 한글 사전에 수록된 종교 용어 비교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회, 종교, 저승, 천당, 지옥 등 대표적인 종교 용어 128개를 선정해 비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국어대사전, 북한의 현대조선말 사전, 중공의 조선말 소사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 한국에서는 종교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체, 종교신앙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의식을 행하는 건물, 주로 기독교에서 쓰는 말로 설명한 데 비해 북한에서는 낡은 사회에서의 반동 통치 계급의 정치적 비호 끝에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며 퍼뜨리는 거점으로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게 하며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하는 곳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교리와 종교 의식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종교단체, 즉 종교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체, 종교 의식을 하는 건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자료의 발표는 기독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에까지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역할을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선교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사역뿐만 아니라 1988년 6월 7일 공산권 선교단체 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는데요. 이것은 대북사역을 하는 단체들의 각계 전투가 많아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극동방송이 간사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발족 모임에서는 귀순자 어성일, 김창화 두 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고 이듬해인 1989년 1월 17일에는 망명자 김정민 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1989년 2월 25일 체코 유학 중 우리나라로 망명한 조승, 김은철 두 사람을 초청해 5월 8일 극동방송 홍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북한에 교회가 있거나 종교가 자유롭다는 것은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공산권 선교단체 협의회는 한동안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1900

86년에 한국교회가 공산권 선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속에서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1986년 3월 2일에는 동작구 사당동 남성교회에서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렸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과 극동방송 전속합창단의 찬양, 공산권 선교보고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고 이날 헌금 전액을 방송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그해 1월과 2월 중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린 곳은 세순교회를 비롯해 화평교회, 무학교회, 은평감리교회, 안양제일교회 등 20여 곳이 넘었으며 공산권 방송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1987년에는 2월 14일을 시작으로 공산권 선교 보고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공산권 선교 세미나의 바통을 이어받은 행사로 초기에는 예장통합사나 각 교회 여전도회 임원들을 방송사로 초청해 공산권 선교 현황 보고, 중공동포의 간증, 공산권 현황 비디오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전파 선교사에 대한 안내 시간을 통해 공산권 선교에 대한 지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예장합동 산하의 강서구 양천구 여전도회를 초청해 보고회를 갖기도 했고 1991년에는 동작지구 여전도회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갖는 등 점차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여전도회 임원들은 공산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품고 기도와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2년부터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북방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7월 6일 서대문 지역을 시작으로 안양, 영등포, 구로, 서초, 강서, 은평 등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북방 선교를 위한 극동방송의 사역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아세아 방송 창사 10주년이던 1983년에는 제주 카로텔에서 15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1986년부터는 매해 연말에 공산권 동포에게 사랑의 선물 보내기 생방송을 실시했는데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극동방송 달력과 쪽보금 등 다양한 물품을 북방의 동포들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회인 1986년 12월 9일에는 총 1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가운데 모두 1,203만 8,841원의 성금과 금반지, 금목걸이, 성경책들이 접수됐습니다. 이때는 한국 여권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소지한 송영필 당시 부사장이 중국을 방문해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선물 보내기 방송은 1991년까지 총 6회를 진행했고 1992년부터는 지구촌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생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에만 머물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실천할 때 비로소 캄캄한 세상에 따뜻한 빛으로 번져나갑니다. 북방의 동포들과 먼 땅의 이웃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과 성금을 모았던 그 고귀한 사랑의 발자취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장벽을 넘어 그곳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런 뜻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이 있어야 동전이 양쪽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듯이 두 분이 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두 번째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큰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 지식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남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작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된 건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종교심은 뛰어난 사람 많은데, 바이센처럼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사람 많고, 그 지식이 정통적인 사람이 또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질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심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보면 헨리 블랙가비 클로드 킹이라는 공조로 돼 있거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서 미 남침례 교단 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똑같이 그렇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책인데요. 제가 지금 나누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급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심, 우리의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말라기 시대도 볼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말라기 1장 6절 보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땠는가? 구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거쳐진다 그 말이죠. 우리의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매만 가득한 거죠. 온갖 영적인 억압과 압박과 이런 것들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말라기 시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삶에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환경이 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걸 뭐라 할수 있냐면 이걸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립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삶이 이사야 시대 보면 머리부터 발끝에 성한 것이 없지 터진 곳 사진 상처뿐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 하나님께 특별한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 전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헌신을 일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이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제매력 틀림없이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구약 시대잖아요. 요즘 신약 시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 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과 뜻을 이루시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사를 부르시고 등등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이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날 때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1세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10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충격을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인 그들을 들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우는 대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런데 반복도 돌이키지 않자 이들을 흩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흩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세요. 나중에 이제 기복신앙을 살펴보면서 거짓의 문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산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동전 놓고 당기면 쏟아지는 빠진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께 주신 약속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작은 여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럼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혹은 참딸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럼 왜 심판이 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맙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5장 14절 15절 내가 에브람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정글에서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이 옵니다. 그 네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떠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장 마지막 두 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고난 가운데서 내 백성이 나를 찾기를, 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뭐냐? 3절에 똑같은 걸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과 함께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사무엘상 7장에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르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미스바 성에 잘 합니다. 어쨌든 미스바 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금식기도 하고 주먹밥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행사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돌이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보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랐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제가 읽을 때 보셨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사야 시대는요,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성경에 규정된 제물, 그것도 가장 살찌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린 양 하나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제사라고 그래요. 뭐가 다인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완전한 왜곡된 가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 있는데요? 이사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법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보였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들을 그렇게 했죠. 뭐? 이놈들이 까불어? 20년 동안 그들이 다스렸잖아요. 블레셋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뭐? 우리한테 대적하려고 그래? 모였어?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그큰 승리를 거뒀던 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저들을 박살내겠다고 왔겠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이걸 몰랐죠. 여기 보면 큰 우레까지 쳤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기는 우레가 칠 시기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따뜻한 봄날에 우레 쳤다 이상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 대기 환경까지도 주관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계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에벤에셀. 뿐만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지켰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인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유업을 남김없이 다 찾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업을 찾아야 할게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0: 것이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 욥 회복됩니다. 하나님 생명 회복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교들 한번 들으세요. 쭉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화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1: 내일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포도나무교회 031-282국에 100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달라지죠.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직 앞에서도 빚더미 앞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친구들이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 속에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손영지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늘 언제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필그림 미션 코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과연 자신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에 잠긴다. 분주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일정이 없을 수도 있다. 거대하고 특별한 도전에서부터 판에 박힌 듯 지루한 일상까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루는 그 모양이 다양하다. 때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약한 부분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다. 우리는 그 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너의 약함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지금 삶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밝게 비춘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Integrity Worship의 Above All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휴 함께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그리고 박신아 콰이어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옹기장이의 아카펠라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연이어 함께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완전해진다는 것이겠죠. 네, 우리는 얇은 유리그릇과 같이 부딪히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하고요. 연약함 대신 온유함의 힘을 가르쳐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끝으로 강성식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방송교회 매주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홍순영 목사님께서 미가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아의 감옥에서 왕의 성문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다. 아멘.

0: 예배를 위해 유기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천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긴 무더위와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이 시기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따아가오니 거룩한 예배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여 기도드립니다. 81년 전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 하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받는 나라 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전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 부서와 기관, 선교회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맡겨진 사명 앞에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복된 교회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사역을 감당하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 맡겨주신 사역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평안과 기쁨으로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모든 결정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평안함으로 주님의 위로와 은혜 안에 거하게 인도하시옵소서. 힘든 삶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 위에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우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는 영혼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올려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심을 믿고 목자 되신 주님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자아의 감옥에서 왕의 정문으로, 왕의 성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배달된 조간신문을 펼쳐 읽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요즘처럼 뭐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뉴스 보고 하지만 이제는 집에 날마다 이렇게 인쇄한 냄새가 풍기는 조간신문이 왔었죠. 이 사람은 이걸 펼쳐서 보는 게 이 사람의 낙이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신문에 담배의 유해성, 담배가 몸에 해롭다 이런 기사가 시리즈로 계속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신문을 보는 게 낙인데 신문을 펼치면 담배는 몸에 해롭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엄청난 골초였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즐겁게 신문을 쫙 펼치면 신문에 담배는 해롭다, 담배 피면 죽는다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아, 담배가 해롭다는데 담배를 이렇게 계속 피우면 나중에 내 건강도 상하고 내가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이미지에 보시면 그 잿더리에 담배꽁초 가득 쌓인 거 보이시죠? 아, 옛날 어른들은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는지, 옛날에는 방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던 야만적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요, 아, 뭔가 결심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게 결심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간신문 구독을 끊어버렸어요. 엄청난 결심을 한 거죠. 그 뒤로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봐도 내가 듣기 싫은 기사는요, 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이 신문을 보면서 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잘 내 것으로 취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한테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분명히 좋은 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게요, 오늘날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유익한 게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거기에서 다 내가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내가 보이지 않고 내 남편이 보인다거나 부인이 보인다거나 내 자식이 보인다거나 이러면 이게 성경 잘못 읽는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성경이 말해주는 나. 오늘 미가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6절하고 11절을 보시면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야, 너 예언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재수 없는 말 하잖아. 넌 자꾸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잖아. 너는 예언하지 마.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사람들은 욕으로 들었어요. 아니 무슨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한테 악담을 하냐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대신 선지자는 있어야 되겠거든요. 예언자는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짓말로 말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야 너희들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 좋은 물질의 복, 좋은 육신의 즐거움 하나님이 한껏 부어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그래 당신이 우리 선지자가 되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나타나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가의 시대에도 있었고 태초 이래로 태어난 모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좀 불편한 말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요, 표현을 하자면 자아라는 감옥인 거예요. 내가 나의 자아라는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핸드폰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통 정도의 통화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통, 20통 통화를 한다 생각해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그 집사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 되겠어. 차단. 차단. 그럼 마음이 편안하죠. 카톡도 안 와. 차단. 그리고 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은 저쪽에 있었던 모 권사가 이번에는 좀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거기도 차단. 그 이제 마음이 또 편안한 거예요. 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내 인사를 잘 안 받는 것 같아. 목사님 차단. 차단, 차단, 차단.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편하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없어. 카톡도 안 와. 염려돼서 전화를 해도 전화가 튕기죠. 전화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화하면 전화 잘 받아주세요. 제가 의심합니다. 이분이 나를 차단하셨나. 이제 차단을 다 했어요. 마음은 편한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차단하는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정신 건강에 그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0: 끝이 차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 아 이거 좀 불편해 차단. 그러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와서 더 이상 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만든 감옥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감옥에 갇힌 채로 세상의 물결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저 만길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리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선 마음이 편하다. 우선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차단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직하게 들여다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미가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 차단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요,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침상에서라고 했죠. 이 침상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잘 때, 밤에 잠잘 때, 그것도 맞아요. 그게 1차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침상에서. 근데 이 침상에서라는 말은 하나의 은유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침상은 뭐죠? 내가 살다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장소죠. 그리고는 내일을 생각하는 장소죠. 침상에서라는 말은 분주한 내 하루의 일과를 잠깐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일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점검하는 장소. 그런 자기 정비의 장소.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은유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 그런 침상이라는 장소를 가져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침상에서 멈추어선 그 시간에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것이다. 멈추어선 그 시간에도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살아간다. 그리고는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하느냐?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침상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내가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돌아봄이 아니라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된다. 자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마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중심성 속에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8절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 성경에서 겉옷을 빼앗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더운데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겉옷은 그들의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옷을 담보로 잡고 뭔가를 빌려줬을 때도 겉옷을 담보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게 밤을 나야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함부로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아의 감옥에 갇힌 이 자기 중심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겉옷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백성의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었다. 이때 집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살라고 허락하신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 터전에서 쫓아내버리는 폭력성.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버리는 잔혹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 자아의 강...

감옥에 모두가 갇혀서 살아가면 철저히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철저히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내가 더 잘 살게 될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나만을 위해서 살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인 야만의 세상이 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 9절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래에. 옛날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근래에. 옛날에는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더니 자아의 감옥에 자신이 스스로 갇히더니 그러더니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래에. 이 근래라는 말씀 앞에 저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오늘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린 나의 신앙,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린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린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나의 자세.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축사를 하러 갔어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명 가지고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 임직받는 분들 표정이 다 비장하더라고요. 내가 뼈를 갈아넣고 증승해야지. 그런 표정이에요. 보니까 이거 거의 뭐 전쟁에 나온 전사들 같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가 마음에 시험드는 일이 몇 번 생기고 실망하는 일이 몇 번 생기면 서서히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는 직분이 계급이 되고 나중에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래에. 오늘 본문 근래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는데요. 참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참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탁월한 성경 지식을 물려받았나요? 아니에요. 대단한 언변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 비해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걸 물려주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유산은요, 변함없이 꾸준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입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기쁠 때도 있지만 마음의 시험이 들 때도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 모습.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찬송가 가사잖아요. 참 옛날에는 이 찬양도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를 지켰던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혹시 여러분 근래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근래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습니까? 간혹 가다가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집에서 늘 감시하고 있거든요. 감시를 위한 감시가 아니라 뻔히 보이잖아요. 자녀들이 간혹 그런 말 해요. 엄마, 아빠 요즘 예배 잘 안 나가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또 삐졌네. 그러면 무슨 신앙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너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그 믿음의 자세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래에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버렸던 이 미가 시대의 백성들의 잘못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세상이 어지러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도시 빼앗겼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녀들에게 결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황폐해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두 번 나오죠,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양떼처럼 모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흩어진 내 백성들을 다시금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제 우리가 끝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망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자아의 감옥에 숨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양의 우리 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회복시켜주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양무리를 모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모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을 보면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가 나와요. 13절, 길을 여는 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길을 여시는 분. 이게 뭐냐면 담음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막힌 담을 뚫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브레이커, 깨뜨리시는 자. 이게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길을 여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길을 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양이 우리에 갇혀 있어요. 양은 스스로 우리에서 나올 수 없어요. 양은 목자가 그 문을 열어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건 감옥이 아니죠. 집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감옥의 견고한 벽을 내가 뚫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길을 여는 자, 더 브레이커. 길을 여는 자, 감옥의 벽을 깨뜨리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너희 그 자리에서 너가 나와야 살아. 감옥에 갇혀있으면 죽어. 너가 나와야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가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까지 12,771이 지났습니다. 35년, 햇수로 36년. 12,771이 얼마나 긴 날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제국의 힘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결심하고 우리가 나라를 넘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 아, 이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12,771 그 가운데에서도 장시계명 신사참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치열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갇혀 있었던 그 제국의 감옥, 그 벽을 깨뜨리시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광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자로 민족의 앞길을 여셨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받았던 이 큰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릴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길을 여시는 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감옥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자아의 감옥,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여시는 자, 길을 여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13절,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게요,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을 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3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짓고

그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주님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불로 구름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자아의 감옥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순종하고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나,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했는데 하나님 이미 장막 칠 곳을 다 찾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할까? 다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 이 선두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다, 왕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12절과 13절은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이미지에서 왕의 이미지로. 12절은 목자의 이미지라면 13절은 왕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 되신다. 너희의 선두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앞서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왕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머리로 삼는다는 말은 곧 내가 머리 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가 왜 버렸죠? 이 돌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일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을 그냥 버렸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고, 그래서 그 모퉁이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깨뜨리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 놀라운 평강의 길, 놀라운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278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이 시간 자아의 감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아의 감옥에서 목자의 음성 듣고 길 여시는 주님을 따라 그 주님 뒤를 따라감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머리가,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정교회 042-622국에 6900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던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탈북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겨울봄 자매님이신데요. 우리 작가명이 겨울봄이세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1: 저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겨울봄 작가입니다.
0: 예.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이름이 겨울봄이에요, 활동명이.
1: 네. 예,
0: 특별히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제가 북한에서의 삶은 긴 겨울과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은 새싹이 움트는 희망적인 뭔가 노력하면 결과를 이루어주는 봄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겨울봄이라고 네,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주로 어떤 작품들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1: 인민의 서원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작업을 해왔고요.
0: 네.
1: 얼마 전에 북동방송에서 간증을 하고 은혜 받아서 제가 북한에서 사실 제주극동방송이랑 국민통일방송 그리고 자이아시아방송, KBS 한민족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 라디오를 듣고 탈북하게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그 마음과 탈북하게 된 그 과정, 그 이야기를 담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무래도 북한 출신이시니까
1: 네.
0: 어떻게 삶을 또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를 여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한국에 오신 지 아직 10년이 안 되셨죠?
1: 네.
0: 2018년에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고향이
1: 맞습니다.
0: 어디세요?
1: 저희 고향은 평안남도 개천시입니다.
0: 평안남도 개천시.
1: 네.
0: 그러니까 평양 주변인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서울이라면 경기도에서 온 거죠.
0: 그래요.
1: 네.
0: 고향의 모습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1: 저희 고향은 지문 밖에 이렇게 바로 나가면 그냥 사면이 다 산이에요.
0: 네. 산골이구나.
1: 네. 네. 근데 또 도시도 있고, 근데 그냥 거기는 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석탄이.
0: 광산이 있어요.
1: 네. 그러면요? 그래서 네. 산이 높은 게 멀리서도 보여서 네. 다 산이.
0: 네. 그런 곳에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1: 네.
0: 네. 몇 살 때까지 그럼 북한에 사셨어요?
1: 22살까지.
0: 오, 그래도 네. 청소년기는 다 보내셨네요.
1: 네. 22살에 탈북을 해서 네. 바로 한국에 오게 됐어요.
0: 사실 많은 탈북민 분들이
1: 네.
0: 중국과의 접경 지역,
1: 네.
0: 뭐 함경북도라든지 평안북도 출신이 많으신데
1: 네.
0: 이렇게 내륙에서는 탈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1: 저도 탈북하면서 사실 양강도, 자강도 분들이랑 오면서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것 보고.
0: 네.
1: 양강도나 자강도 윗분들은 탈북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또 USB가 많이 들어와서 외부 소식을 그냥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 이모는 황해북도에서 사는데 강원도나 이쪽엔 또 삐라나 아니면 개성공단 있어서 좀 안 돼요.
0: 남쪽 소식은 좀 잘
1: 네.
0: 알고. 네.
1: 근데 저희는 아예 중간에서 딱 막혀서 통제도 수도권 평양 주변이니까 엄청 심하고 양옆으로 USB도 들어오지 않고 삐라도 들어오지 않아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라디오가 들어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엔 저희 아빠가 밀수하시면서 날씨를 들으려고 중국에 갔다가 그 작은 거 여러 그거
0: 라디오를
1: 네 그걸
0: 네.
1: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족만 듣다가 네. 친척들한테 좀 팔기도 했어요.
0: 친척분들에게도 그러면은 라디오가 보급이 됐네요.
1: 네.
0: 들으면서 참 되게 무서웠을 텐데. 몰래 들어야 되니까.
1: 네, 처음에는 무서웠고,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심장이 안 좋아서

0: 저녁에 이렇게 여름엔 되게 달이 밝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때 조금 틀어놨다가 엄마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밥 먹고 씻고 엄마 자면 또 새벽에 1시, 2시 때 또 듣고.
1: 새벽 1, 2시에 어떻게 또 일어나서 그래도 라디오를 들었네요.
0: 배고파서 일어나요. 배고파서 1시, 2시에 저절로 깨요. 네. 그래서 그때 물이라도 이렇게 끄끄끄끙 마시고 자면 그래도 배고픔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그때 깼을 때 아버지는 미리 배고파서 깼는지 모르겠는데
1: 아버지는 듣고 계시고.
0: 네, 그러면 뭔가 개라도 짖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망봐주다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듣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더 많이 듣고 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끔씩 들어가지고
1: 네.
0: 그때는 하나님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조금 듣다 또 다른 방송 돌리고 그러는데 어떤 이렇게 탈북민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 공부도 하고 지금은 먹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열심히 일하면 1년 먹을 거 벌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짠가? 그러면서 처음엔 의심을 했어요.
1: 예.
0: 하나님이 오네? 이러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제주극동 방송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또 잡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데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구하라 하나님께서 찾으면 뭐 구하면 너희를 뭐 구원해주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저한테 저한 목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북한에서는 굶어 죽게 되는데 뭔가 찾고 뭔가 기도하고 기도가 뭔지는 잘 그때 이해는 못했었는데 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주겠다니까 아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1: 네.
0: 네. 사실 굶어죽지 않으려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보다는 제 서원 말하듯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라서 그때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1: 네.
0: 그래서 첫 저녁마다 저녁에 이렇게 낮에는 누가 보면 저 벽하니까 머퉁이 가서 몰래 하늘을 보면서 저 거기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이면 거기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북한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간단하게 서원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한 20일 아니면 한 달 그냥 생각날 때마다 했어요. 뭐 한 40일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매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매일 하면 빨리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됐어요. 근데 겨울 됐는데 추워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그냥 창문 안에서 쭈글쭈글 하는데 엄마가 되게 북한에 충성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빠는 아닌데 엄마가 듣으면 저 완전 등짝 맞고 내 쩍 끼우거든요. 그래서 충얼충얼 하다가 안 못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창문에 막혀서 저는 그때 혼자서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추워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야.
0: 서원 말하듯이.
1: 네.
0: 네.
1: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소원을 말하듯이 기도하면서 계속 방송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혹시 한국에 와서 좀 기억에 남는 북한에서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 좀 익숙한 그런 찬양들이 있었나요?
0: 네.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들 이렇게 부르는 시월마다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로 찬송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1: 어디에서? 한국에서?
0: 아니요.
1: 라오스에서.
0: 네. 네. 근데 그 어떤 날 찬송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한 두 개 노래 정도 한두 번 들었는데 바로 제가 흥얼흥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물론 라디오에서는 제가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못 들어서 중간중간
1: 그렇죠,
0: 들어서
1: 그렇죠.
0: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너무 운만 그 낯이 익었던 거 제가 따라했던 거.
1: 어떤 곡이었어요?
0: 제목을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전달자였던 것 같아요.
1: 난 지극히 작은
0: 네,
1: 자 죄인,
0: 맞아요, 맞아요.
1: 죄인 중에 괴수라고
0: 네.
1: 가사 나오는 이 찬양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민호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 미션 한 가지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과 첫 번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 이 곡은 작가님께서 동남아 예재원에서 네. 이제 활동하시면서 거기에서 네. 교육받고 훈련받으시면서 네. 아마 많이 부르셨던 은혜 네. 받았던 찬양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재원을 거쳐서 거기에 몇 달 정도 계셨어요?
1: 예재원에서 세 달 정도 있었는데 네. 되게 찬양 부르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북한은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어느 날 찬양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는데
0: 네.
1: 너무 갑자기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맨날 저는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데
0: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1: 네,
0: 걸
1: 그런 게 너무 하나님께서 막 저의 죄를 다 그렇게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부모처럼 끌어안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서 그때 눈물 펑펑 흘리고 북한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자 이러면서 막 하고 아빠가 그렇게 먼저 탈북을 하고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 형제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저희도 같이 핍박받고 또 제가 말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딸만 계속 나오시면서 또 시집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같이 저도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뭔가 그런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앉았었는데 갑자기 막 제가 그런 것들이 막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막 죄인 같고 막 제가 죄인 중에 괴수 같고 막 그런 것 그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셨다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그 네. 노래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은혜 많이 받고 막 회개하면서 그때 되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었던 것
0: 네.
1: 그래서 그 힘으로 믿음의 상향선을 구워가면서 네. 계속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탈북길에 올랐는데 조금 아마 후회되시는 부분이 다 같이 오지 못한 거가 네.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1: 근데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게 그때 그냥 보내달라고만 했거든요. 보내달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서 저하고 동생만 왔어요.
0: 엄마는 그럼 아직 북에 계시고
1: 네, 어머니랑 동생은 북에 있고
0: 네. 자, 그래도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1: 네.
0: 하늘을 바라보며
1: 네.
0: 방송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 네,
0: 이제 기도를
1: 맞아요.
0: 하셨어요.
1: 네.
0: 탈북이랄까 북한을 떠나겠다라는 생각한 게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1: 대략 한 3년, 4년 근데 그 중간에 아빠가 제가 기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 한 1년 좀 지나서 아빠가 갑자기 이 땅에서는 더는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아빠가 두 번이나 재산몰수 당하고 이렇게 버이브에 잡혀가서 검은당하고 2년씩 이렇게 강제노동을 했거든요.
0: 아유, 네.
1: 그러시면서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안 보인다 이러시면서 탈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만 말하고 어머니가 완전 반대 알면 반대하시고 어머니는 되게 터대가 좋은 분이셨어요.
0: 예.
1: 아버지는 중조 할아버지가 대지주여서 터대가 안 좋고 연애할 때 모르셨나 봐요. 결혼하고 알았대요.
0: 네.
1: 어머니에게는 굶캐러 산골에 간다고 이야기하시고 저 에게만 조용히 말하고 저는 그 아버지 간 다음에도 계속 끊임없이 더 아버지한테 연락 올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추가해서 기도하면서 무사히 아버지가 갔다가 그리고 거기가 진짜 살만한 것이면 좋겠다고도 말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좀 지나서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0: 예.
1: 근데 어머니가 가족을 다 데리고 이렇게 탈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니까
0: 엄마는 안 나오신다고?
1: 네네 알면은 또 안 그러면 이전에 많이 싸웠어요.
0: 네.
1: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가족이 다 국경에 와서 가족 사진 한번 찍어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북한은 하루 벌어서 하루 내지 이틀 먹을 것밖에 벌지 못해요. 너무 다 가난하니까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0: 네.
1: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식들이 힘들게 밤새면서 커피 흘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그러면 딱 국경까지만 가서 사진만 찍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족 다

0: 국경까지 왔는데 배를 타래요. 여기 섬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가 여기 나오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배 타고 막 심장 절면서 어디 무슨 창 막 구석 무슨 함 같은데 배 모퉁이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아침이 되니까 중국인 거예요.
1: 중국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0: 맞아요. 배 타고 압록강으로. 네. 저는 저인데 어머니는 막 너발대발하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웠죠.
1: 그래서 결국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0: 일단은 차를 타고 탄데 아지트로 움직이자 해서 움직였다가 그때 아버지도 먼저 오셔서 아버지를 탈출시키신 탈북민이 기독교인 분이셔서 네. 또 그분이 교회를 대고 같이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역활동 하신다면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탈북시키는 활동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1: 네.
0: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랑 다른 가족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근데 사명감에 그때 저희 가족이랑 네 가족인가 세 가족인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다른 가족들은 먼저 다 출발시키고 저희 가족은 마지막에 출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만 추격당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그 일이 이렇게 안 좋게 겹쳐서
1: 네.
0: 브로커하고도 싸우고 아빠 여권 맡기고 엄마랑 작은 동생 아버지랑은 인질로 그 브로커 집에 있고 그리고 저하고 둘째 동생은 지금 당장 팔러 가갔다고 하니까
1: 아이고.
0: 먼저 라오스 국경으로 뽑았죠. 근데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인질로 잡혀 있다가 아버지는 먼저 한국 왔었으니까 국적이 있어서 다행히 거기서 재판을 받고 중국에서 그리고 어머니랑 동생들은 신분이 없어서 바로
1: 북송됐어요.
0: 네. 한 아유. 6개월 정도 있다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1: 참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0: 네.
1: 그 상황을 겪었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은 얼마나 절망하고 참 힘들었을까.
0: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라오스에 가서 선교사분들 아지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 예.
0: 거기서 3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달 만에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해 줄 거라고 마냥 그냥 믿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그 한의원에 와서 어머니랑 같이 감옥에 있던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때 탈북민들이 많이 잡혀서 중국이나 한국에 가족 있는 사람들은 전화기 국제전화 줄 테니까 연락해서 한 사람이 4천위안인지 5천위안씩 가져오면 보내주겠다고.
1: 네.
0: 근데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같이 감옥에 잡혔으니까 못하고 북송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우리 가족은 구원해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한원을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텅거 가고 구석에 가서 혼자 텅거 가고 막 한동안 계속 텅거 가면서 울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시 북한에 가야 되나? 그러면 우리 엄마랑 영사해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막 절망 속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연락을 해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바로 나와서 일자리 구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정신 차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 구해줄 줄 알았는데 왜 안 구해줬어? 이렇게 원망도 하면서 교회를 안 가다가 또 이렇게 그 옆에서 교회 인도를 해주셔서 교회 네. 가면서 그다음에 또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사실 북한에 우리 그 평안남도에서 탈북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런 것에서까지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다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뭔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가족이 와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게 저의 마지막 서원이고 네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1: 아, 네.
0: 물론 저는 사람이기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하겠어요.
1: 네.
0: 네.
1: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가족의 만남과
0: 네.
1: 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겨울봄 작가님과의 간증의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찬양을 오늘의 끝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우리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찬양을 요즘 많이 부르고 계세요?
0: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은혜라는 찬양을
1: 네.
0: 네, 늘 두드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1: 원망의

0: 시간도 거쳤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지금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1: 네.
0: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수 없다라고 네. 고백하는 우리 탈북화가 겨울봄 자매님의 신청 찬양 은혜 전해드리면서 우리 작가님과는 첫 번째 만남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 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비와 가을의
0: 열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겨울봄 작가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밤낮으로 이어지다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니 살만하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입추절기가 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니 밤과 새벽에 서늘한 바람이 일었던 것 기억하시죠? 어느덧 오늘이 처서입니다. 지구 온난화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된 터라 절기를 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요. 절기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하며 추수하는 데에 여전히 요긴한 정보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별을 베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을을 향한 자연의 발걸음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운 것이죠. 감사함으로 듣고 즐거이 행하는 이들, 주님 안에 참된 복을 받을 겁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 사연은 3391님 사연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 관련해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암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전이되는 암은 암인 것 같고요. 수술하고 치료하면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평소에 불안한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며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따스하게 생동감 있는, 생명감 있는 기적의 삶을 토닥토닥 기도하며 희망 드려봅니다. 네. 네, 우선은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요. 이 정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기다릴 때 여러분들 어떠셔요? 이거 정말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정밀 검사를 해야만 했을까요? 뭔가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연기니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암은 암이지 그게 무슨 작은 암 있고 큰 암 있고 이러겠습니까?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그래도 아 이건 전이된 암은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죠. 그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야 있겠죠. 그러나 암은 암이죠. 평소에 걱정이 있었어요. 건강에 대한.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 없더라도 기다리는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들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혼자가 아닙니다. 뭐 현대인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분주하고 뭐 사람 많고 하는 속에서도 도시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하잖아요. 성도는 외로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내가 외로움을 느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느낀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떠났나? 내가 나의 심령이 어디서 멀어졌나?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저 3391님은 우리 방송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런 마음 털어놔주시고 같이 나눠주신 사연에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 처음에 참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와 그러면 이거 저를 참 좋은 내 친구인 목사님 안녕하세요로 제가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참 좋은 내 친구 이렇게 타이틀 한번 하신 다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이해는 독자의 몫이죠. 우리 서로 참 좋은 내 친구가 돼서 같이 위로하고요. 같이 토닥토닥 기도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 전하는 이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성령이 오셨네.

네, 이번 사연은 참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5496님 송도 경인제일교회에서 내일 전복 삼계탕 준비 중이에요. 전교인 300명 정도 되는데 권사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설거지만 도와드리고 왔어요. 네, 5496님 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다,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요, 실제 일하는 건 많은 수고가 따르죠. 더군다나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더운 주방에서 에어컨이 제 역할 못하는 경우 많아요. 선풍기 틀어놔도 그렇고요. 수고가 따른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이 봉사의 손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5496님, 아유, 설거지만 하고 왔어요가 아니고요. 야, 설거지씩이나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요. 특히 젊은 집사님들 더 우리 힘내보자고요. 참 좋은데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죠. 이런 태도와 습관은 분명 장점이 됩니다. 일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요치 않는 것에 자주 몰두한다면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죠. 넘쳐나는 손안의 영상들과 생성형 AI가 우리네 삶 속에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우려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외면하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성도는 분별하고 절제하며 가려 써야 하겠습니다. 익히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말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그룹수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일본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서귀포 중앙교회 박현수 장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0: 분은 다음 세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금산군의 별무리 학교를 설립하시고 이제는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을 위해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분이십니다. 서귀포 중앙교회 박현수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었고 이후 충남 금산에 기독교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를 세워 10년 동안 교장으로 섬기다 지금은 제주에서 또 다른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박현수 장로입니다.
0: 장로님 마음속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과 또 사랑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헌신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가 처음 공립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이제 열심히 있을 때여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인근 교회로 연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아이들을 잘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연결해도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가르치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아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한 진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장로님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1: 30대 중반이었습니다.
0: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을 품으셨는데 그렇게 품으시고 실천하기까지는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1: 학교의 설립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지만 이제 막상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립학교 교사이긴 했었지만 첫 번째 그 어려움은 기독교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이 있었고 그래서 10년 정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독교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이들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두 번째 또 어려움은 교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람도 필요하고 교육과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재정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꿈만 가진 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선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주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사실 요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어쩌면 제가 그 기독교 교육을 필요를 느끼게 됐던 계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90년대 후반부터 학교 현장이 많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제가 발령받았던 80년대만 해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희 반 아이들 뭐 40명, 많을 때 60명까지도 가르쳤었는데 한 명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 애가 없었거든요. 무교이든 불교이든 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학부모 항의도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점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가고 그래서 더욱더 이게 영적인 싸움이 우리 현장에서 있구나 해서 우리 아이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던 게 그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계획들이 필요한데 막상 이제 저도 학교 같이 설립하자라고 많은 사람에게 권유도 해보고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그 꿈은 참 좋은데 실제로 본인들이 거기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것과 삶으로 실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실감하면서 지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길이겠다.

0: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육과정은 저희가 10년 정도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충남 금산에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학교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이제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 혼자 이 일을 하지 말아라 많은 동역자들을 모아서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썼고 함께 우리 할 사람들이 금산으로 내려가서 일 함께 합시다 그럴 때 모였던 가정이 34가정이 함께 모였었고 그분들과 함께 땅을 사고 또 그리고 학교를 위한 건축 구간은 하나님 이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주셔서 같이들 이제 2년 정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전국에서 한 380명의 기독교사들이 후원금을 통해서 첫 번째 학교를 건축할 수 있었죠.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많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날로날로 성장하고 또 한국 교회도 부흥하고 또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로님 학교에 계시면서 은혜되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0: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던 모토가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로 성장하라고 하는 게 저희 학교에서 주고 있었던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아이들이 보게 하려면 저는 이게 학교에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갈 세상에 가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바깥으로 학교가 아닌 지역 사회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기를 원했었거든요.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번은 요 대전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를 애들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얘네들끼리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입체적으로 조각을 해서 얘네들이 선물을 주면 친구들의 얼굴들을 손으로 느끼면서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코딩과 뭐 그 컴퓨터 언어들 C 언어나 이런 걸 공부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스스로 공부를 해서 코딩을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또 그 3D 프린팅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카이스트 대학에 연락해서 한 대를 기증받고 또 삼성에 연락해서 두 대를 기증받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선물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굉장히 감사했었고 그때 이 지역에도 이슈가 돼서 알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뤄가고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게 무엇일까 그거는 그런 삶 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 고통을 보았을 때 아, 내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실력을 키우고 어떻게 공부해서 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해주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라는 말 하나님 말을 안 했어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이 함께 느끼고 그게 많은 지역사회에도 큰 그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아이들이 연결해 갈 수 있는 배움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롭게 이렇게 제주 땅에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습니다.
0: 제가 이제 별무리 학교를 설립하고 10년간 교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학교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학생 수도 300명이 되고 학교도 이제 이름이 알려져서 많은 그 친구들이 학교에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떠날 때가 되도록 말씀하셔서 그때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게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이제 알아보고 있던 차에 그 미얀마 선교사님이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다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장선생님은 선교사를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학교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학교는 동남아 친구들을 일로 보냈더니 잘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보내주면은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 10명, 100명의 몫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위한 대한대학을 세워주시고 학교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가 아니라

0: 그럼 하나님 제가 이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충주에 있던 그 선교단체 사목장님이 그럼 충주에 10,0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중 2,000평을 드릴 테니 여기 와서 하나님 주신 그 학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주에 있는 다음 세대 중보기도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제주에 내려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제주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주의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1위고 이혼가정이 1위고 그 아름다운 제주와 달리 그 이면에 있는 아이들의 아픔과 가정 깨어진 가정들의 아픔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주 땅에 별무리 같은 학교를 하나만 꼭 세워달라.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대한대학도 필요하지만 이런 청소년들을 키울 수 있는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와서 도우라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저 아내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여보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제주로 부르시는 것 같다. 우리 순종하고 제주로 내려갑시다. 제주는 뭐 아무 연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제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제주에서 우리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충주 땅 2,000평 포기하고 이제 제주로 내려가서 그 학교를 세우려고 했었던 게 제주로 내려가서 그 학교를 품게 되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의 개인 신앙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혹시 장로님은 처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모태 신앙인가요?
0: 아니, 그렇지 않았고는 어릴 때는 어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주변에 물론 교회는 있었을 텐데 저는 계속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몰랐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중학교를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학교를 이렇게 보내는 적이었는데 그 배정받은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나 처음 이제 그런 걸 접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체프를 드리니까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친구가 이제 계속 교회를 가자라고 이제 권유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교회는 안 간다 해서 3년간을 거절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3년간 거절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따라가줘야 될 것 같아서 함께 가자 해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1: 아직도 기억하세요?
0: 네. 왜냐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였는데 그게 왜 마음에 와닿냐면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아버님이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그 아버님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머니 우리 5남매를 키우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었거든요. 가난한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내 처지랑 오버랩되면서 너무 그게 딱 와닿아서 한번 여기 교회 다녀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 네, 참 좋은 친구를 두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을 끝까지 전도한 친구.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또 삶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오시면서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신앙의 간증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제가 제주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가긴 했는데 제가 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한다라는 게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굉장히 철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순종해서 제주로 가긴 갔는데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셨다고 했는데 꼭 제 삶이 그랬고 딱 도착은 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지 뭘 해야 될지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는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별무리 학교 떠날 때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당신들이 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이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이제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제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 몇 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네가 별무리 학교를 세울 때 생각해봐라. 그때도 너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준비된 것이 없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제주에서도 함께할 사람들을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동일하게 그럼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부지를 마련하고 함께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또

0: 함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교육인데 함께 해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거든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함께 할 분들을 좀 모여주십시오, 함께 연락을 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렇게 해서 네 가정이 모이고, 그래서 열 가정이 모여서, 그럼 우리 함께 땅을 모읍시다 해서 그분들이 함께 돈을 십시일반씩 모으고 땅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 교사들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보내셔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할 거고, 또 올리압을 붙여서 일을 함께 할 거고, 이외에는 충성된 사람을 붙여서 이 일을 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이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도 사람을 보내십시오 기도했는데 정말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제주에서 준비할 수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건축만 남았는데, 건축의 과정도 하나님 저는 없는데 30억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후원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제 평생에 많이 경험하고는 살았지만 제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가시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함으로 지금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1: 네,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또 애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격려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저희 학교를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의 마음 때문에 기독교 학교들을 이제 보내주시는데요. 근데 생각과 달리 우리 아이들은 지금 너무 많이 세속적인 가치에 접해 있고, 또 SNS라든지 또 최근에는 더군다나 AI 시대가 되면서 너무 이제 그런 세계에 아이들이 많이 빠져 있고, 또 사춘기가 되다 보면은 그렇게 잘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고 반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데 정작 아이들은 내 마음과 달리 사사기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아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 가치관을 흡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그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그 경쟁 속에서 아이들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 경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까, 이런 것들에 불안해서 또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을 커가는 거는 사실은 손잡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교회의 좋은 공동체, 또 이런 기독교 학교와 같은 좋은 공동체, 또 아니더라도 좋은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본주의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내가 공립학교 아이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교육이 지금 어떤 철학 속에서 크고 있는지는 부모님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본주의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통계에 의하면은 대학교 되면 거의 95%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울 거라는 이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해주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아이들은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어지거든요.
1: 아멘.
0: 이런 어떤 복합적인 그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마음과 아이들을 좋은 공동체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아이들을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이 모아진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 네,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0: 않도록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가을 학기를 준비하며 또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 대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따뜻한 격려 말씀 해주시고 또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거든요. 때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어렵고 또 학교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부르신 그 뜻이 있고 부르신 뜻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시며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일해 가시는 우리 좋은 하나님을 만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는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비교와 경쟁,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고 기다리며 함께 걸어가는 부모와 교사, 믿음의 어른들을 세워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큰 꿈을 꾸고 계신데 그 꿈 꼭 이루시고 많은 다음 세대를 섬기며 또 세워나가는 우리 멋진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8월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는지를 저희들이 8월 한 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단의 질문에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 깊이 남기고 싶은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분에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일종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나눌 때마다 늘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미숙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인생 전체를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이것은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영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배우는 어떤 교훈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냥 그렇게 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되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분명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데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분명한 스토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데 아주 많은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혹은 초기 교회를 이끌어왔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의 그리스도인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 모두는 주의 것, 주의 소유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생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철들고 꽃 피우고 아름다운 때 로마서를 저술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살아도 죽어도 상과 죽음의 결단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토리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정리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믿음의 스토리를 좀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결단이 분명할수록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구원 이후의 삶에 낭비가 적습니다. 이 결단이 분명치 않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낭비가 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일종의 신앙의 주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음으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제가 20대 중반이 지나고 후반으로 넘어갈 때 1987년 겨울에 며칠의 말미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결단하고자 제 선배 연구원에게 부탁을 해서 3일 정도 말미를 가지고 강원도 태백으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온통 눈 속에 파묻힌 아주 멋진 설경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기슭에 있는 오두막같이 지어진 그 산 속에서 저는 옴짝달짝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출발시키려고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나 또 3년, 1년 과정에 있던 주대원, 정혜원 형제와 자매들이 제 차를 들어서 옮겨놨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인적이 끊긴 곳에서 일주일 열을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전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러 번 헌신했습니다.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제게 주어진 길은 저희 아버님처럼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풀타임 목회자로, 전임 목회자로 제가 살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한 교단의 목사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함께 사역하고 또 저와 함께 귀한 신학을 나누던 이들이 하는 것처럼 어느 대학교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 혹은 제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교수나 연구원이나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주말에 목회하는 일종의 직업과 목회를 같이 하는 목회자의 길을 두고 수년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기 위해서 눈높인 예수원의 조그만 오두막에 다락방에 있던 기도 서수에 자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조금 전에 낭비되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음으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20대의 그 몇 년간에 치열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고민과 열정이 제가 20대 후반에 신학대학에 다시 들어가고 전도사로 시작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지금까지 30여 년간 코스타나 유스 컨퍼런스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아주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지난 30년간 나누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시대를 바꾸었던, 미래를 변화시켰던 시대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물들의 스토리를 함께 나눕니다. 그 이유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이제 소개되고 문학을 연구하거나 혹은 성경을 연구할 때 문학적인 비평 방법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라는 소설을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던 시절 1980년대와 90년대를 보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성서를 보는 눈, 여러분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보는 눈은 일종의 문학적인 비평과 또 사회학적인 비평의 눈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스토리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마음 중심에 심겨진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들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길을 물을 때 아빠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엄마는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저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조금 더 철이 들고 성숙했을 때 여러분이 만들고 생각하고 생각한 믿음의 스토리를 아주 진솔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믿음을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제 인생을 철들게 하시는 것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묵묵히 바라봐주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신학에 대한 아주 성숙한 태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 너무 멋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새롭게 믿음의 길을 찾아 나오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젊은 부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젊은 가정들에게 그 믿음의 스토리가 공감이 되도록, 마음이 움직이도록, 마음이 울리도록 전달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부모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로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시나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아이들이 경제생활을 배워가서 돈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용돈으로 경제생활을 할 때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20대가 되어 세상의 즐거움을 알고 또 술을 배우고 혹은 욕망에 눈뜨고 성공에 눈뜨는 20대를 지날 때 젊음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철들지 아니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아니 어른입니다. 혹은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낭비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이 구원 이후의 삶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시간

초기 공동체 1세대,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들 이후에 2세대를 향하여 예를 들어 디모데라든지 디도와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영적인 제자와 같은 목회로 보면 후임자에게 전하는 바울의 교훈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배경입니다. 저는 성서대학을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사도의 기대.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이것은 제자를 향한 스승의 기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처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랬고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기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회가 나쁠 때도 있지만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대에게 맡겨진 일,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디모데가 바울이 이런 충고할 때, 바울이 이런 조언을 할 때 탁월한 설교자로 교회 가운데 서 있었을까요? 흠잡을 데가 없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설교자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교인들, 자기보다 똑똑한 교인들, 자기보다 성공한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도 어린 날이 있고 디모데에게도 미숙한 설교자가 있을 때가 있고 디모데도 미숙한 성경 교사였을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리더로서 말과 행실과 믿음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영적인 진보, 영적인 발전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간 아주 어린 신학생부터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고 수련 목사자가 되는 훈련생들, 목사수를 받은 30대 초중반의 젊은 목사들, 10여 년 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진 40대, 저와 함께 20년간 사역한 50대 시니어 목사님까지 수명 가까운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탁월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이 한 분 한 분이 신학생에서 전임 전도사로 안수받은 목회자로 좀 더 탁월한 설교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키워준 성광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실수가 있었지만 이미 은퇴하신 우리 귀한 우리의 교우들이 저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저와 함께하고 지지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역하는 젊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나 아니면 부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성숙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그 성숙함 가운데, 아직 잘 못하지만 격려와 칭찬 가운데 한 사람의 좋은 목회자가, 탁월한 설교자가, 좋은 영적인 리더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아직은 젊고 유약하고 단점들이 있지만 복음 전도자의 스토리를 계속 써나가기를,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스토리를 잘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스토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써놓은 것을 그저 바라보고 모방해서

베껴낸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내내 이 단어의 뜻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의 훈련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을 붙잡고 stick to the text에서 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작은 질문들을 통해서 캐어내는, 말하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캐어내듯이 그런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배우다이고, 두 번째는 확신하다이고, 세 번째는 거하다입니다. 바울 사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 또 디모데가 살아갈 시대, 마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살아갈 2040년, 2050년의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던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나요?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좋은 사회라면, 정말 좋은 시대라면 정직하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칭찬하고 장려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뜻도 품고 세상에 대한 뜻도 품고 20대, 30대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일 들은 말은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돼. 잘 용납해야 돼. 유두리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너무 정직하면 안 돼. 너무 신실하면 안 돼. 넘어가는 게 있어야 돼. 처음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일종의 사회 선배로부터의 조언이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용납하지 못할 게 있는데 그런 점들을 잘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실 때는 훨씬 더 많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좋았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고, 함께 책을 갖고 토론하면 금세 파악을 하고, 눈치를 하면 금방 알아듣는 아이들이 좋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학 수험생들이 되게 아이들이 줄기 전에 100명 가까이 됐는데요. 그중에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인류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나가 한때 제 자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40대가 대부분 되었습니다. 뭐 50대 초반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낸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는 나이든 좀 더 철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는 눈앞에 보이는 똑똑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선한가,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지금 얼마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주일 10시 반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이 끝난 다음에 1층에 수백 명의 우리 교인들과 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서로 만나고 또 소그룹들은 교제하고 하는 한 30분 남짓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 적당히 살고 편한 대로 행동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때로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고지고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 너무 바르게 하지 마.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이, 요한문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들입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교회 믿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일종의 행세하는 시대, 조금 득세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은 더 크게 속이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조소사가 크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요?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바울의 충고, 바울의 충언을 가슴에 담아드리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시도록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배우다라는 뜻은 어떤 것일까? 확신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거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좀 100장, 200장 있는 두터운 노트를 좀 적으시고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과연 어떤 뜻일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하게 쓰여지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이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한 믿음의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다듬어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이 믿음의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가 바울의 믿음의 스토리가 디모데를 변화시키고 디모데의 시대를 변화시켰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직장을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국에 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몇 번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실은 저도 세보진 못했지만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 알려주셨어요.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우연일지 혹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의 일부인지 모르지만 1년이 365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365번 등장한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묵상해야 할 만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기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기도했는데,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럼에도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성경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수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나는 믿노라 강중현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들 제목을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실 수 있는데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8607님,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해요.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힘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극동방송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 극동방송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2021님, 이사하고 새 집에서 식사 준비하며 듣습니다 하시면서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 신청할게요 하셨는데요. 이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곳에서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 함께 하시죠.

네, 지선의 목소리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1032님,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네요. 찬양 신청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그 고백 때문에 저 또한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5226님,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신청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아들의 정기검진과 상담으로 병원에 가게 되는 날인데요. 사람인지라 또 걱정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에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아픈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 듣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진솔한 어머님의 고백이 참 와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채워갈 때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눠주신 마음처럼 이 찬양을 듣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더욱 힘을 내시길 바라며 띄워드릴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문용택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어느새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유열의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주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머무는 곳, 바로 하나원이죠. 얼마 전 수료식을 마친 교육생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는 스마트폰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물건이지만 낯선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민들에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길을 찾고 정보를 얻고 또 세상과 연결되는 삶의 작은 창이기 때문이죠. 더 특별한 것은 이 선물이 바로 90살의 이산가족 양한종 할아버지의 따뜻한 나눔으로 마련이 됐다는 건데요. 그동안 탈북민 정착을 위해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해 오신 양한종 할아버지는 북의 가족을 두고 온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탈북민들의 첫걸음에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양한종 할아버지의 따뜻한 나눔 실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참 생각해보니 복음도 이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또 외로운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길잡이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낯선 땅에서 첫 발을 내딛는 탈북민들과 또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들의 정착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회복과 소망의 여정이 되기를,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돼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도 북한과 한반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소망에

0: 소식이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 탈북민들과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방송은 북한의 회복과 또 그 땅에 남겨진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직접 우리가 갈 수 없고 또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 시간 우리의 북녘을 향한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북한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다녀온 사역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사님, 북한에서 가져온 선물입니다. 북한을 다녀온 사역자의 선물은 작은 지퍼백에 볶은 참깨 얼마와 북한에서 제조된 후추가 담긴 봉지였습니다. 이 선물을 보이는 곳에 놓고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북한의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몇 년 만에 다녀왔는데 장마당은 흥청망청 북적거리고 더 활기차더라고요. 물건이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전부 중국산이고 중국 사람들이 상권을 쥐고 돈을 버는 것을 보니 속상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북적거리는 장마당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안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서양인이라도 좋으니까 데려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 쓸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또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북한을 입국할 때 세관에서 가져가는 물건에 기역자만 있어도 통관할 수 없어요. 한글 모양이라도 있으면 통관을 불허하고 오히려 영어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한국 물건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황했던 일이 제가 북조선이라는 말을 하니까 선생, 그런 말 하지 말라. 정색하며 문제를 제기해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어서 사용했는데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길래 그럼 뭐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이라는 말도 사용하면 안 되고 한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역자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경제가 이미 많은 부분 중국에 잠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북한의 장마당에 거래되는 물품 95% 이상이 중국 물품이 통용되고 대북 제재가 실시되는 중에도 밀무역을 통해 중국 물품이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어 왔습니다. 또한 북한 세관에서 한글이 쓰였거나 그 모양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과거 남조선, 북조선으로 불렸던 것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한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전쟁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공식화했고 이후 북한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완전한 별개의 적대 국가로 규정하였고 통일, 민족, 동족 관련 표현 및 개념을 공식 노선과 문헌에서 삭제하고 헌법까지 개정하였습니다.

있으며 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들을 정리하고 경의선, 동해선 도로 및 철도를 폭파, 단절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 주요 남북합의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고 한반도 내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강경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0: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은 주한미군을 처수시키고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고려연방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음을 알고는 그들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나 남조선 혁명을 폐기하고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언제든지 완성한 핵무력으로 남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하고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하나님의 손에서 파해지도록 북한이 자랑하는 핵무력을 통한 대남 도발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남한의 더 많은 정보와 물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통해 북한 체제의 무너짐이 가속화되어 핍절한 북한 주민들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남한의 문화와 복음이 북한에 유입되어 주민들의 사상이 와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잠식한 시장에 남한에서 북한과 질 좋은 문화와 물품이 유입되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체제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남한의 주민들과 교회가 북한 선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선교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이자 메이커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전국적으로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 적의 공습과 대형 재난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깨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관계도 다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북한 핵무기의 정확한 보유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말하기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언들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에서 과거처럼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무장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까지 북한이 상당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도 핵 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오랜 시간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온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적인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법적인 핵 개발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면 국제적인 핵 비확산 질서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입니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동맹의 억지력과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더불어 철저한 안보적 대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백성들이 공격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평화를 소망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설정하면서 한반도를 방위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애치슨 라인입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발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치인들의 안일한 판단이 책임질 수 없는 비극을 야기한 것입니다. 국제정치는 선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북한 역시 자신들의 체제와 전략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섣불리 낙관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평화를 포기하지 않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경계의 빗장을 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며 복음적 통일을 소망하되 북한 정권과 국제 정세의 현실은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에도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되 방심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처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국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찬양 전해드리며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사사기 10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아멘. 사사기 10장 15절의 고백은 6절 기록과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6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신들을 선택하며 무엇이 좋은지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라고 고백하지요. 회개는 단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좋은지를 결정할 권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복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은 곧 자기 파괴나 절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곡,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나는 갈 길 모르니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과감히 돌아서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크록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영의 일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날마다 거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그런데 오늘 달력을 한번 보세요. 8월 23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처서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서는 이제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우리나라 절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 더위도 곧 물러갈 거예요. 덥고 습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곧 다가올 가을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부터 성구 암송과 우주어 미션 스토리도 새롭게 시작할 거랍니다. 정말 기대되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하나님 첫째 두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첫째 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할게요. 6814번님의 사연이에요.
1: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윗 이야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은 엄청 컸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도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0: 와,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681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윗을 만났군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1: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지만
0: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돌을 이마에 맞은 골리앗은 바로 쓰러졌어요.
1: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지요.
0: 이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기도 해요. 우리 6814번 친구도 다윗 이야기를 기억하며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6814번 친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무서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6814번 친구, 멋진 사연을 보내주어서 감사해요. 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첫째로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나를 먼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0: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방학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도 잘 들어보세요.

0: 되시리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친구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죄를 그대로 담아둔 채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이 다 보이는 유리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깨끗한 유리컵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엄마가 따라주신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컵을 들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컵 안에 더러운 흙이 묻어있거나 죽은 벌레가 들어있다면 거기에 맛있는 음료수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료수라도 그렇게 더러운 컵에 따른다면 마실 수 없을 거예요. 컵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닦을 때 음료수를 담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 미움, 고집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명한 유리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지리라.
1: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 떠오른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죄가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나쁜 마음이 떠오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바로 털어버리세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성구를 암송할까요?

0: 지리라.
1: 우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 코리튼 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이야기의 제목은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어 미션 스토리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는 갑자기 무서운 일이 일어나 벌벌 떨어본 적은 없었나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길 때 그 즉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갑자기 당했거나 학교나 학원 그리고 집이나 길에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을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때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태평양의 호주 가까이에 있는 큰 섬 뉴기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들은 뉴기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지도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도에서 한번 뉴기니를 찾아보세요. 태평양 남쪽에 보이는 큰 대륙을 찾으면 그곳에 호주가 있지요. 그리고 호주 북쪽에서 뉴기니 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뉴기니 섬은 그린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현재는 동쪽에 파푸아 뉴기니, 서쪽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뉴기니 섬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기도 훨씬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곳은 갓난아기들이 너무 자주 죽었어요.

옛날에는 의사도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한 갓난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난 1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고 부르며 기억하고 축하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갓난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남자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다니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이 아기는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뉴기니에서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빌림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기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들에 나가서 아기를 재워두고는 밭에 단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손에 긴 창을 들고 어떤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막으려고 지키고 계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방금 감자를 심어놓은 밭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기 아버지는 재빨리 창을 던져 돼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아니 왜 남의 돼지를 죽이는 거요? 그 돼지는 그 사람의 애완동물이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돼지를 들여와 같이 잠도 잤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함께 지내는 것처럼 그 사람은 돼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지 내 밭을 지키려다가 돼지를 죽인 거였소. 그 돼지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무척 슬펐겠지만 아기 아버지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한 거였어요. 친구들, 과연 이 아기는 1년 동안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난 후에 아기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참 살다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가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사실 물이 없는 구덩이였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단 아람에서 살던 이 야곱이 자기 고향 헤브론에 돌아와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참 귀하게 여겨서 그 아들을 사랑했고 또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특별한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요셉이 또 꾸는 꿈들이 형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꿈들이었어요.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볏단이 일어나니까 자기 형제 열한 볏단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하는가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하는 그런 꿈들은 형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먹이러 갔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양을 먹이러 갔다 그럴 때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한 100km 정도 되는 길을 가야 되니까 뭐 작은 길은 아니죠. 갔더니 그 자리에 없어요. 물어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는데 거기서 한 20km쯤 더 떨어졌어요. 그 반가워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은 그 야곱을 보고 저 요셉을 보고 바로 구덩이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은 인생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이런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세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기면서, 나에게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이런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는 신앙적인 은혜와 지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눠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덩이는요, 상처의 구덩이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화를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죽이기를 꾀하는 생각을 할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19절과 20절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 대화가 형제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고, 그 대상은 자기의 거의 막내 동생에 해당되는 그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이런 대화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했으면 자기 혈육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저 요셉을 죽이자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은 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형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그리고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 상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것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이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 이 구덩이가요, 항아리처럼 돼 있어서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해요. 길이가 한 10m쯤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죽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을 죽이는 이 분노, 이 미움, 증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상처에서부터 왔어요.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요셉을 기여했는데, 기여하는 건 좋은데 채색옷까지 입히는 데다가 이 요셉이 또 눈치도 없이 꿈도 이상한 꿈을 꾸면서 형들을 자극하니까 형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비교의식도 있고요,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처라는 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기억하는데 내가 준 상처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이 상처가 대체로 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할때 욕구가 좌절될 때 상처가 된다 그래요. 메솔로라는 학자가 사람들은 누구든지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욕구. 이 욕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이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우리가 전쟁 치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좀더 안전하고 좀더 안락하고 편한 곳, 이저 뭡니까, 이 방범이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디에 속해서 내가 거기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가정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별하면 이 아이는 이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깨지죠. 그냥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안될때 사람은 그 속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하고.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게 안될 때.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상처가 되냐면 상실했을 때. 소중한 것, 귀중한 것, 귀한 것 상실했을 때 그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처가 이 상처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여요.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 상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나를 움직여요. 상처가 내 발목을 잡아요. 상처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봐요. 그건 뭐예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 현재 자기의 인생을 지금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자기 삶의 습관이 되고 자기 삶의 성격의 일부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이나 행동 속에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유전성도 있어요. 내가 지은 이 잘못, 이 상처가 내려가요. 그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거짓말이 바로 이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유전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그 다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사실을 사실로 못 받아들여요. 그걸 좀 삐딱하게 본다 그러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서 왜곡되게 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준 비슷한 사람과 유형과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요. 적극적인 복수와 소극적인 복수가 있는데 복수를 하죠. 어떻게 해요? 아, 어떤 아이가 주기도문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아버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냥 알아요. 왜 안 하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던 시댁에 너무 시달린 사람은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금치도 안 먹어. 시내버스도 안 타고 다녀. 그 형태와 그 모양만 봐도, 그 단어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고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상처에 대해서 쉽게 다루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집어넣은 그 웅덩이는 요셉도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찌 보면 다른 면에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형들도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증오가 점점 자라서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웅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상처는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 상처에 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분이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상처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상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절대적인 사랑을 접하게 될 때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절대적인 사랑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어머니 사랑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 강한 게 뭐죠?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웅덩이는 자기가 만든 웅덩이와 수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웅덩으로 밀어넣던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든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뭔가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상처가 있고 그런 웅덩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으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붙으셔야 돼요. 바로 그 보혈의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 아픔을 내어놓고 내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셔야 돼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상처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수져 있고 그 다음에 낙담하기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 내 마음이 치유받아야 될 마음이구나.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요셉
과 이 형

형제들이 만든 이 상처의 웅덩이에 여러분께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오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상처는요, 구덩이는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였어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요셉이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여기 속에는요, 바로 이 요셉을 빛나게 만들었던 채색옷이 죽음의 옷이 되었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이 옷이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 채색옷이, 자기 삶의 자존심이 됐던 채색옷이 죽음의 옷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지켜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로 이 연단에 바로 이 웅덩이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요, 단순히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요셉은 17살 철딱선이 없이 자기 꿈을 얘기해서 형제들을 자극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 웅덩이 속에 넣어서 세상 것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획이죠? 바로 총리 대신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7년 풍년과 7년 6년인데 흉년을 이겨낼 만한 능력, 지구력이 있어야 되겠죠? 풍년을 감당할 만한 이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풍년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이 웅덩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것 얘기 몇 번씩 들었잖아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요. 가시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쥐가죽을 덮어서 푹신하게 해서 새끼들을 거기 놓는다 그래요. 어느 정도 조금 자라면 푹신하게 하는 이 쥐가죽을 벗겨버리고 막 이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등에 태워요. 그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새끼가. 그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지만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탁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그냥 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밑에서 탁 독수리가 받쳐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날개로 날라서 오를 때까지. 왜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 살아야 되니까. 하늘의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과 어려움 많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웅덩이에 갇혔다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고, 아버지, 형님들,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둘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요셉이 하나님만 부르는 이 신앙이 그가 노예 생활할 때에도, 죄수 생활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풍년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고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0: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라 그랬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바로 그런 어려움, 웅덩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들어간 곳은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빈 구덩이였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빈 구덩이였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빈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이끌어가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 그랬죠?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그랬죠. 비전. 그 꿈이 요셉에게는 꿈이었지만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품고 살아라 그랬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구덩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빈 구덩이요, 죽음의 구덩이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을, 여기에서 먼저 루벤이 죽이지 말고 그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랬죠. 그런데 또 유다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이걸 팔자, 팔아서 우리가 이 동생을 그냥 동생 피 묻히지 말자 그래서 파는데, 마침 그때 누가 봐요?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노예 장사들이 아니에요. 아주 고가품을 파는, 그래서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왜 그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바로 요셉이 이 웅덩이에 있어서 여기에서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이 동의해서 이 대상들에게 팝니다.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 높은 관리들을 만나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줘서 바로 석방시켜 준다 하더니 소식이 없어요. 한 2년간 더 기다렸어요.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 총리가 됐어요. 그때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점들을 연결해서 쭉 뒤를 바라보면 우리의 살아온 선이 보여요. 그 섭리 속에 뭐죠?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절망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은 그 절망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웅덩이에 놓지만 그 웅덩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들 이렇게 돌아볼 때 다윗처럼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고 하시죠. 아직은 많이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넘어 세상의 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 주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네. 민영옥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에네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김도현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로 인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이웃까지 잠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보내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 장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알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텐데요. 보통은 그저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는 실천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옆에 계셔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받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죠. 또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찬양의 동산 가족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

89.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은 어떤 길이세요? 걷다 보면요, 넓고 평평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돌뿌리가 튀어나온 곳도 있고 또 움푹 패인 곳이 나와 때론 그냥 걷기 힘들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아온 우리네 길에 살다 보면 곳곳에 생각지도 못한 쉽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넘지 못해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다 해놓고도 다 이겨놓고도 마지막 몇 분 몇 초를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장애물을 멀리하고 돌아가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안고 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요, 더 버티고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까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문을 열겠습니다.

송정미의 지금역의 첫 곡으로 강명식과 주준모가 함께 부른 기뻐하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선한 싸움 다 마치는 날 우리가 친히 주님을 만나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곡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와 응원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첫 곡 나눴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무슨 힘든 일이 생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울음이 나올 때 방법을 한번 바꿔서 주님! 주님! 이렇게 우리 힘을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 이름 그 자체로 그 다음 어떤 기도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정주연이 부릅니다.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주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찬송가 프로젝트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뷰티풀 월십의 예수 예수 예수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셨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송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부르던 찬양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찬송가를 작사한 루이자

스테드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을 제가 들었던가 나눴던가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해변에서 소풍을 즐기던 중에요.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남편이 보고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소년과 함께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남편을 잃은 루이자는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달콤한가를 몸소 경험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쓴 찬양이 바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인가 이 찬양이죠. 그 이후에 루지아와 그의 딸은 선교사로 헌신하여 남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리길 소원하며 셀라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을까요? This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구주 예수 의지하.

Could you as we jam it? It's a sweet trust in Jesus. 살라의 찬양으로 세바스찬 뎀뉴와 지미 라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I surrender all.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였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남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조수아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지금들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한웅재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길 축복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곡 What a Beautiful Name, 힐송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날도 수요일도 금요일에도 또 일상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모든 말씀은 적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애씀의 과정을 가지고 계신지, 들은 말씀이 소화돼서 내 삶의 거룩한 에너지가 되어야 되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혹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건 아닌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상급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수께 37장 9절 말씀.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일단 흙으로 형체를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루아크, 곧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으셨다고 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된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에 뼈들에게 들어가며 이들이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선 것이다. 하나님의 기운은 바로 살리는 기운인 것이다. 당신의 축 늘어진 인생이 생기를 회복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와야 한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바람은 사방, 즉 동서남북에서 불어왔다고 했다. 마치 폭풍처럼 강렬하게 오는데 그 근원을 짐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이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애매하게 오지 않는다. 피부로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사방에서 강렬하게 불어온다. 그리고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방향을 측정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꽉 막힌 상황을 기가 막히게 풀어버리신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불가능할 정도로 막혀있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처럼 당신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길 기도한다.

헨리 블랙감이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맡은 일 완수하기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성공이 당신의 마음을 흩뜨릴 수 있다. 엘리야의 주요 임무는 가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뭄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한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라 하셨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결국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음에 이른 것이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곁길로 빠지기가 쉽다. 만일 엘리야가 지금 살았더라면 하늘에서 불 내리기 사역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평범한 일에 순종하는 것보다 극적인 일이 훨씬 더 매력적인 법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계속했다. 비가 오는 것을 알리는 일 말이다. 이것이 그의 주요 메시지였고 그는 오직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만 주력했다. 주의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한 성공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서 본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에 지치도록 유혹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이고 열리게 되면 기도할 때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잘 훈련된 마음,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소유한 사람은 틀에 짜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우 고통스러울 때 아 하고 탄식 소리를 내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억압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토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통이 자기를 붙잡고 지옥의 슬픔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께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116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능자에게 슬픈 탄식과 마음의 아픔을 털어놓음으로써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시편 38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마음을 일깨우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불쌍한 영혼에게 사악한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개교와 속임수로 다가가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마귀는 기독교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에 지치도록 유혹하고 나와 같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낙담시킵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물론 기도할 수는 있어. 하지만 승리할 수는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내 마음은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냉담하며 무뎌져 있잖아. 어쩌면 죽었는지도 몰라. 너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해. 너는 성심으로 기도하지도 못하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도 너의 생각은 다른 것을 쫓고 있지. 너는 위선자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은 비록 침묵하고 계시고 한마디도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몹시 사랑하셨지만 그를 축복하시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더디신 것 같아도 그분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도 종종 그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속사정을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가 기도할 때에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을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고뇌 속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서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잘못과 부당함과 죄악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제 한숨, 제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을 실제적이고 정직한 기도로 간주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탄식을 기도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 영혼과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정한 영적인 필요를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속을 살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형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 울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가로가 50규빗이고요 세로가 100규빗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규빗이 팔굽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하기에 대략 한 50cm 정도로 계산을 하지요. 이렇게 계산하면 성막은 가로 25m, 세로 50m가 되는 집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막이 울타리로 둘러져 있습니다.

동쪽이나 서쪽에서 보면 10개의 기둥이 있고 남쪽이나 북쪽에서 보면 20개씩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대략 2.5m 정도가 됩니다. 울타리에 60개의 기둥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고 은고리가 달려있고 세마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노스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또 금과 은은 변함없는 금

조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결하게 된다라고. 저는 이것이 울타리가 품고 있는 어찌 보면 성소에 걸맞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경계선의 역할을 해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구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출석하고는 있지만 울타리에 걸려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명예가 얼마나 있는지, 선행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기준은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결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울타리를 통과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구원을 얻는 복된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성결케 된 자로 울타리를 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열방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곳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한 감리교회를 섬기는 박경민 목사였어요. 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바울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옥중서신 가운데 일부분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와 영적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비유하면서 성도들에게 악한 영의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당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영적 도전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채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성가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신웅 작곡, 하나님의 전신갑주. 극동방송 제33회 성가합창제 실황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극동방송 제33회 성가합창제 실황 중에서 김신웅 작곡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45 Es ist dir gesagt, Mensch, was gut ist.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지 시대에 1726년에 작곡되어 그의 8월 11일에 초연되어진 곡으로서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악장부터 3악장까지는 설교 전에 연주되는 제1부이고 4악장부터 7악장까지는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입니다. 1악장은 합창으로 시작합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내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45, Es ist dir gesagt, Mensch, was gut ist.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 2악장은 테너 레시타티보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는지 말해주시네. 그가 당신 말씀을 모범으로 보이셨으니 내 발은 언제나 부지런히 그를 따라가야 하네. 두려움, 겸손, 사랑으로 내가 실천하는 순종의 시험으로 언젠가는 충실한 종으로 남기 위함이네. 이어지는 3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안다면 그분이 당신의 종인 나에게 철저한 계산을 요구한다면 영혼이여 너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생각하라. 순종하면 보상이 따르나 그것을 위반하면 고통과 조롱이 닥치리라. 이런 내용의 2악장 테너 레시타티보와 3악장 테너 아리아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45 Es ist dir gesagt, Mensch, was gut ist.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중에서 2악장 테너 레치타티보와 3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부터는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입니다. 4악장은 베이스 아리오소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리라.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희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이런 내용의 가사로 노래하는 4악장 베이스 아리오소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45 에시스트 디어 게작트 멘시 바스구트 이스트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중에서 4악장 베이스 아리오소였습니다. 이어지는 5악장은 알토 아리아입니다. 진정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도 역시 인정하리라. 오직 입으로만 그를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에 타리라.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45, Es ist dir gesagt, Mensch, was gut ist.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중에서 5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6악장은 알토 레치타티보입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과 입술이 직접 판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 행위가 그의 말씀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누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줄까? 왜 나는 나 스스로 방해할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의 도움은 확실하니 주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이 이루어짐을 볼 것이다. 이어지는 마지막 7악장은 코랄입니다. 당연히 주어진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게 하소서.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당신의 명령대로 하게 하소서. 마땅히 해야 하는 시간에 내가 지체 없이 행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6악장과 마지막 7악장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45 Es ist dir gesagt, Mensch, was gut ist.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셨다 중에서 6악장 알토 레지타티보와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끝 순서로 세 사람의 우리나라 작곡가 성가곡인데요. 첫 번째 곡은 김선아 작곡 죽게 향한 나의 감사. 두 번째 곡은 박정규 작곡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박지훈 작곡 저 성벽을 향해입니다.

박지훈 작곡 저 성벽을 향해였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박정규 작곡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맨 처음 들으신 곡은 김선아 작곡 주께 향한 나의 감사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성벽은 죄와 절망, 불신앙,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성벽이 너무 높아 보여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벽의 높이와 크기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가가 아닐까요? 주님이 앞서 가시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싸우시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공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재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신약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신비성이 없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 신비성입니다.

신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경배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비유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꽃으로 피어나 나의 삶에 그분의 향기가 사랑으로 풍겨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인데요. 아이다 구이리 여사가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입니다. 시도 선율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찬송입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무나 유명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축복입니까?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이인영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 카펠라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목사와 선교사와 같이 말씀 선포의 현장으로 부르심만 사역의 부르심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런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글쎄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소망과 헌신의 찬송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사모시인을 찬양의 제물로 드릴 텐데요. 곽신영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날 대속하신 주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생애 대부분을 복음 전파사에게 헌신한 레프 허디슨의 찬송입니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주 태생으로 열정적인 전도자여 유명한 복음성 가수였고 작곡가였습니다. 대학에서도 가르쳤는데요. 수많은 찬송가와 4권의 책을 묶은 사정주집을 출간한 음악인이기도 했습니다.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릴 텐데요.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오늘 레온의 찬송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찬송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성도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의 찬양의 제물로 들으면서 레온의 찬송이 문을 닫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Psalm 56 verse 3, 시편 56편 3절 말씀.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말씀.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Amen.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해피 해피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and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Fear is something we all experience. 이 두려움이란 것은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감정이죠. 때로는 알 수 없는 내일 문제 때문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또 때로는 마음속에 말없이 품고 있던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But the Bible does not tell us that people of faith never feel afraid.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David gives us a simple but

powerful confession in Psalm 56:3.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짧지만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다윗은 만약 내가 두려워한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Fear may come, but fear does not have to decide where our hearts will remain.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신뢰로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바꾸고요.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May David's confession be our own. When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Amen.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시편 56편 3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Psalm 56 verse 3 When I'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6편은요, 다윗의 삶에서 매우 두려운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했지만 결국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가드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위험과 또 많은 불확실함에 둘러싸인 다윗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Yet he did not pretend that fear was not there. Instead, he made a choice. 그러나 다윗은 두렵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요. When I'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d when fear comes, may it become a reminder to turn our hearts toward God and say once again, Lord, I trust you.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Lord, I trust you.

Amen. Trust and obey.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고 앞길이 모두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을 더 깊이 깊이 신뢰하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Whatever this week may bring, let this be our confession. Lord, when I'm afraid, I will trust in you. 이번 한 주에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Lord, when I'm afraid, I will trust in you. Amen. May God bless you and see you next time, everyone. And please don'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도요. And I love you too,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화가인 듀러와 그의 친구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공부했지만 가난 때문에 한 명은 일을 해서 다른 한 명의 학업을 돕고 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학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헌신과 후원으로 듀러가 화가로 성공한 후에 친구를 찾아갔을 때 친구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굳어지고 휘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뒤로는 그 친구의 헌신적인 청지기적인 삶에 감동을 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친구의 굳어지고 휘어진 기도하는 손이었고 그렇게 명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꿈보다 친구의 학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 성실히 일하며 도왔던 친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한 청지기는 나의 성취보다 주인의 기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듀러의 친구는 자신의 화가라는 꿈을 포기하면서도 동료의 성공을 도왔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때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주장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에 굳은 살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는 기도의 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예술 작품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청지기의 고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청지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 사명이 무엇이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용기의 나는 청지기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일대를 졸업한 갑부의 아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보드는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성경책 여백에 No Reserve, 남김없이 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그렇게 선교지로 떠났던 보드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인 25세의 젊은 나이에 뇌망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국에서는 보든의 유품인 성경책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에는 후퇴란 없다라는 보든의 마지막 고백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보든은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주인이 언제 오시든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짧은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든이 남긴 재물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되었고 보든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남은 인생,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드릴 것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자신의 계획보다 앞선다고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에이, 나중에 성공하면 나눌 거야, 나 그때 나눌게 이렇게 미루지만 보드는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둔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을 비울 때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예비비, 이거 남겨둬야 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릴 때 비로소 나누는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신 곳을 향해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희봉 목사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박희봉 목사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크룩스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벨기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에디스 카벨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들을 모두 치료했다고 합니다. 카벨은 이 전쟁이라는 주인 없는 혼란한 시대에 생명이라는 귀한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간호사였다는 것이죠. 이 적군도 치료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총살형을 받게 되었는데, 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카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증오함이나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야, 나 같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그쵸? 증오, 원한 당연히 품고 갈 것 같은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신의 목숨까지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카벨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당당히 설 준비가 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청지기는 위기 속에서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카벨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아우성치며 싸우고 서로를 증오하고 할 때 참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지기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코이노니아 싱어즈의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진실한 내 모습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성자 프란치스코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프란치스코에게 미쳤다고 막 비난을 하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광장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서 아버지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없는 듯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데 전력을 다한 결과 프란치스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적 삶의 가장 큰 적은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소유욕,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야 안전하다, 아유 다행이다, 든든하네 이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손을 펼쳐서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붙들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전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눔의 청지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대규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나를 받으옵소서.

0: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대규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나를 봐도 없어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대저택의 주인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과 열쇠를 자신의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야 주인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재산 네가 마음껏 써, 다 맡겼잖아, 이렇게 유혹했지만 그 집사는 매일 아침 주인이 돌아오실 것처럼 집을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집은 떠날 때보다 더 아름답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집사를 크게 칭찬하면서 집사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영원한 자신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삼았다고 하죠. 이렇게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눌 것을 풍성히 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사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의 태도가 진짜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명지, 그곳에서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청지기처럼 주인을 대하듯 성실히 일할 수 있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작은 일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 작은 충성들이 쌓일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충성스러운 청지기,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김도연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조율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 충성하는 열매 가운데 하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상황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에버렛 웬딘턴 교수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피해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용서와 화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헌신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은 피해를 입힌 사람과도 귀한 관계가 되어 보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어서 혹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나오는 듣기 좋은 소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워딩턴 교수는요,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랜 시간을 씨름한 그는 결국 용서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이후 자신이 깨달은 용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만이 상처받고 무거운 내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용서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믿음 약할 때 김도현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의 찬양을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막내 PD였을 때 하늘 풍경이 와서 같이 방송도 하고 찬양도 라이브로 했었던 기억이, 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우리 하늘 풍경님의 찬양을 앞으로 더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찬양 제목이 용서하기 원해요 였는데요. 중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의 가사가 나오죠. 결국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먼저 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말씀,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뜨끔뜨끔해요. 그죠? 용서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일곱 번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곱 번에 일흔 번?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이거를 뭐 7 곱하기 70번에서 490번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용서하라는 그런 주님의 큰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는데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혹시 내가 거절한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용기 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나눴는데요. 마커스 월십의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용서가 있을까요? 저는 세월이 흐르니까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보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정말 주님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화해 그리고 평안과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양들은 아침 이슬이 흡족히 맺힌 풀을 뜯기만 하면 물을 마시지 않고서도 여러 달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깨끗한 물이 없을 때에는 웅덩이에 고인 오염된 물도 개의치 않고 마실 만큼 갈증을 참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갈증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의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영원의 오불방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릴게요. 오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일디브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드레 크라우치의 My Tribute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베들월십의 그래서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설수정의 삶은 내 것 아니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들려드리면서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례 군사 연합 훈련을 두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훈련을 축소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관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응도 내비쳤지요. 예,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이 한반도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남북의 사이에서 어쩌면 북한의 이런 태도들이 또 북한의 무관심이 우리 민족에게 시련이고 또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 통일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상을 보고 또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삶에 참된 평화를 주실 거라는 거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그동안 어떤 경험이나 또 다른 나보다 더 뛰어난 상황이나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주님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북한 성도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 오늘도 그런 하루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의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도 FM을 통해서도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도 방송 들으시는 우리 남한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받으신 은혜와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북녘당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요. 또 복음의 그 가치를 꼭 느껴보시고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전해드리는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어서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 찬송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간증자 바로 만나볼게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저는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송되었을 때 그 절박했던 주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잡혀갈 것 같지 않고 공안이 없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1년 365일 그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내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또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송됐던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기도와 또 묵상 끝에 내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2000년도 중국 심양에서였습니다.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 동생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 와서 전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2000년대 중국에 있었던 그 통독반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투 무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통독을 할 때 많이 싫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려오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서 통독반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됐고 큐티를 나눠야 됐고, 그것도 또 새벽에 제 표현으로 막 들들 볶아서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말들을 계속 막 읽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몸이 막 10배나 넘어대는 짐보따리들을 끌고 심양 공항으로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지? 이런 고민도 잠깐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통독반에서 잠깐 머물다 또 이제 대련에 있는 저희 집에 가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낳은 딸 앞에 굉장히 제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발변 기어다니는데, 크는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엄마라고 오픈을 해야 될까? 자식 앞에 나를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북송을 이제 했었는데요. 잡혔어요. 중국 내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막 영하 40도 되는 데를 이제 막 돌고 돌아가지고 끝내는 북송되는 이제 중국 길림성 도문이라는 감옥에 이제 잡혔는데, 집을 나온 지 9년 하고 6개월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탈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맞이어서 밑에 있는 동생들, 부모님들 살리려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잡혀서 이제 양말 한 조각이랑 팬티하고 그냥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눠주는 조끼 입고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그 담요를 이제 뒤집어 쓰고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많이 저한테 안겨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큐티했고 통독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지나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더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요. 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되는데 제가 남겨두고 떠난 딸 8살짜리 딸 있습니다. 저는 살아서도 그 애한테 못난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죽어서도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난 못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감방에 한 40명 되는 탈북민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본대요.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독교를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흘 지나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진보딸이 풀다가 이제 통성명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보 딸이라 해봐야 뭐 가루비누 조금 그다음 뭐 양말 조각 생리대로 사용하던 전 조각 이렇게 작은 딸보들이 있었는데 그거 풀다 말고 청바지 단추 이제 뜯어가지고 보초병이 안 보이는 안쪽에다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3일씩 5번을 그 감방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생일을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제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생일 전날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제가 돈 벌러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왔다고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탈북에서 북한에서는 결혼 안 하고 중국에서 애아빠를 만나서 살았지만 나는 본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탈북을 경험하고 중국 경찰을 경험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이제 떠났어요. 왔는데 그것도 역시 통독반이었어요. 조선족 집사님과 이제 합심해서 저희를 이제 섬겼는데 이제 한번 탈북을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안에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싹 죽어가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요. 6명 중에 5명이 북송을 한 번씩 다 경험하니까 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붙들려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도 이제 배우고 말씀도 쓰고 그때도 금식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안에서 위해시 외사가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날은 김치찌개도 엄청 맛있게 고기를 많이 삼겹살 많이 넣고 김치찌개를 엄청 많이 끓여놨어요. 몽땅 못 먹고 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다시 잡혔어요. 외사가에서 나온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막 열 명씩 넘어대는 막 산동 사람들이 이렇게 몸집이 커요. 달려들어와서 막 수가 막 자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배고픈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짐 막 이렇게 싣고 가는데 봉고차가 막 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북송됐을 때 살았는데 한국 기도로 두 번까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 위예시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혀있었어요. 날씨도 엄청 안 좋고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 이렇게 열어놨는데 참새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비 굳노라고. 그 참새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참새로 태어났으면 북송한테 될 텐데. 참새도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비워내는 작업에서 하나님 없어.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우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도도 난 죽으라는 거지 뭐야. 없어 하나님 없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계속 비워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물도 다 비웠어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일생 동안 울었던 그 내 안에 있는 울음을 다 비워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묶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묶여서 가는데 위에는 배를 타고 대련에 와야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를 실은 북한 버스가 가는데 지금 보위부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버스 안이 분명히 이제 사람이 한 40명 정도 탔는데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상대방이 침 꿀꺽 넘어가는 소리도 막 들리고 아,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북한 보위부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한 40명 정도 앞에서인데 막 입에서 막 상소리 막 나오고 근데 감옥이라고 보니까 저는 첫 번째는 도문 쪽으로 이제 북송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진이주 쪽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짐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짐을 이제

네, 돈이 나오는가, 그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 죄인들이 눈에 비친 그 보이브,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 가지고 난내그 혼솔 막, 그리고 치약 막 뒤져보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밝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조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조국이 아닌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내려놨어요. 근데 그 보이브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름 아무개, 아무개 막 부르면서, 너네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잡혔지? 막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긴 머리인데 이렇게 잡아서 벽에다 이렇게 막 쫓아놓는데 양 옆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눈으로 옆으로 보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툭툭 터지는데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내가 오줌을 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천이에요. 20대, 10대 후반인데 중국에서 조선족 전도사님 양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좀 짬밥을 먹었잖아요. 사회 짬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가려고 그랬지 그러면 거짓말해도 빙 애들 텐데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옥에서 식기도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식구 쪽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거기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없다 하면 거기 안 보내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분은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너 친구의 신앙은 뭐고 나는 내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5명이 똑같이 잡혀 나갔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서로 다른 감방으로 이제 옮겼어요. 나는 이 감방에 있고 다른 분은 또 저쪽 감방에 있고 있는데 앞에 감방에 있는 순이라는 언니가 오전에 끌려 나가는 거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야 김순이 몇호 감방에 몇호 나오라 해서 걸어 나가는 거 분명 들었는데 오후쯤 들어오는데 막 질질 끌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막 이렇게 무거운 거막 끌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 나도 저렇게 맞겠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 매만 때리면 저다 불어버릴 겁니다. 나는 첫 번째 복성 때 제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맞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매만 저 사람들 한 매만 때리면 다 불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저는 진짜 한 매도 안 맞고, 그 풀려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맞아 죽더라도 부인하게 해달라고, 한국 기도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브에서 나와서 단련대로 가는데 변속관에서 봤는데 얼굴 빼놓고 이 몸부터 이 아래까지 다 새까만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우자에 맞고 걸상에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서푼짜리 믿음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저랑 그 다섯 분이 해령 정거리에 있는 12교화소에 갔어요. 네 기가 그 포대가 있는데 만탄창을 한 군인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름으로 안 불려지고 수임 번호로 불려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호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 당신이 삶에 어느 때가 하나님하고 최고로 가까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있던 3년 석달 동안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일 제 신앙이 최고로 이제 높았던 시기다. 기도한다고 하고 1년 365일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지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난 재수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한국 기도 두번다 이제 여독 정치범 성소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새로 감방에 이사 가는 날 너무 놀랐어요. 제 주님 여기를 주님이 예비하셨군요. 주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거 고백을 딱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요. 당신의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도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1년 36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깨서 하나님만 부르시니까 그런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소를 안 했지만 눈만 보고 아, 저 사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럼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럼 둘이 벤소간에 들어가가지고 손 쥐고 왜냐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다 나와요. 그리고 감방이 위치가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모르는데 또 며칠 지나서 나 응답 받았어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를 앞두게 한 15일 전에

감옥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감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때 틈에 그 사람도 내가 딱 저 전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서 아궁이 불빛에 나가서 이런 얘기해요. 나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더라.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다. 나는 지금 3년 반 돼서 나갔는데 당신은 12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갈급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간다는데 자기는 아직 12년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불빛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이 기도가 성립되고 당신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 정도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그거 까맣게 잊어먹었거든요. 내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한국에 온다고 태국 이민 감옥에 왔는데 막 꺅 소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소리치는, 너 아는 사람 있나 했는데 저 여자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얘기하더라니까 저 여자 어디서 살았네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전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나도 오지랖이었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하며 동맹국들에도 제재 동참 여부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미군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고 북한 관영 매체는 이달 들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모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8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국채 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가 다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청진 수남시장 주변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최대 3배 오르는 등 시장 접근성과 상업적 활용도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부유층과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내용물만 옮겨 담아 반입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자연에서 분해되는 CJ 제1제당의 바이오 소재 PHA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빨대와 포장재부터 인조 잔디까지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창덕궁에서 시범 운영됐던 인공지능 순찰 로봇이 오늘부터 덕수궁과 소울흥에도 투입돼 화재와 침입자, 응급 환자 등을 감지하며 국가유산 안전관리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소식입니다.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이 현금 130만원 상당과 귀중품을 택시에 두고 내렸지만 경찰이 주변 버스에 블랙박스까지 추적해 지갑을 되찾아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국제경제망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 압박에 나서면서 동맹국에도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편에 설 것인지 맞설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산 석유의 80% 이상을 사들이는 중국에도 제재에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경제 제재를 통해 대규모 확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군사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 역량을 다시 구축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조치를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군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국 방어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약 300km를 비행했으며 한미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안교백 국방부 장관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 발사를 보도하지 않은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목적과 성과를 선전해왔지만 이달 들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52억 달러로 8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반나절 적었는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61.5%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260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8.8%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2%까지 올라 절반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 제품과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증가한 반면 승용차와 선박,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감소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유럽연합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국채금리 상승이 다시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과 의료비 증가 등이 국가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여기에 관세정책과 이란전쟁에 따른 비용까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101%에서 10년 뒤 120%, 30년 뒤에는 1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에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최근 30년물 국채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가 부담한 누적 이자 비용도 1조 1,7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를 조건에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2배로 늘려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 주변의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에서 최대 3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창고 형태의 허름한 한 칸짜리 주택은 코로나19 이전 만에서 만 오천 위안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약 3만 위안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두 칸짜리 일반 주택도 4만에서 5만 위안 수준에서 약 10만 위안으로 올랐고 특히 수남시장과 가까워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기 좋은 주택은 최고 15만 위안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주변에서는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창고나 개인 상점으로도 활용되면서 시장 접근성과 상업적 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각군이 주택 거래를 중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림집 이용 허가증 명의 변경 같은 행정 절차까지 대신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고층 아파트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 높은 층일수록 오히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주거 편의성에 따른 가격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부유층과 그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경제력과 인맥,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구입 경로나 사용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해 부유층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품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 반입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산 상표를 떼고 중국산 상표를 붙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한국산 화장품 내용물만 옮겨 담아 반입하는 방식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부유층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제품은 설화수와 공진향으로 한 세트에 500에서 1000 위안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대북 무역업자들이 북한 측 주문에 맞춰 직접 내용물을 옮겨 담는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J제일제당의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최근 바이오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대안으로 소개하며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 머티리얼즈를 PHA 제조 분야 선두주자로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LA 타임스 등 미국의 여러 매체도 소개됐는데요. PHA는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얻은 당을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소재로 토양이나 해양 등 자연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활용 분야도 화장품 용기와 상품 포장재를 비롯해 식음료용 빨대와 위생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스웨덴의 한 축구장에 PHA 기반 인조잔디 충전재가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국내외 커피 전문점에 PHA 빨대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HA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가운데 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PH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창덕궁에서 시범 운영됐던 인공지능 순찰 로봇이 덕수궁과 경기 고양 서울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힙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곳에 AI 순찰 로봇을 한 대씩 배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순찰 로봇은 정해진 구역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카메라와 각종 센서로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살피고 화재나 침입자, 응급 환자 등이 발생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제 상황실에 알리거나 경고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형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평탄한 덕수궁에는 4륜구동 로봇을, 경사와 비포장 구간이 있는 서울흥에는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을 투입합니다. 앞서 창덕궁에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순찰 로봇이 하루 9차례 자율 순찰을 진행했는데요. 순라봇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의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에서 따왔으며 국가유산청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AI와 로봇을 활용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기온 16도에서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목포 25도, 광주와 전주 24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4도, 목포 33도, 여수 3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울진 26도, 포항 25도, 대구 24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 34도, 울진이 31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서귀포 27도, 제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에서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황해도는 사리원과 신계에서만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4도, 해주 23도, 희천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주 30도, 신의주 27도, 희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장진과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산과 풍산, 원산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해산 17도, 무산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 함흥 29도, 해산 27도, 무산 23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북부는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24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방송하신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오늘 맞이하는 이 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 주님의 빛과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계단이라

0: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병든 어떤 사람이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 오라버니 한 분을 믿고 두 자매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청천벼락이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부르니까 나사로가 덤벙덤벙 나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훗날의 신자의 예표여 증표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환희였고 후일의 성도들이 얻을 환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어느 무덤에 파묻히면 언젠가는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버떡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의 부활은 기적의 기적이나 더욱더 큰 기적이 아직 남아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환희는 환희일 것이나 이보다 더 큰 환희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는 보았지만은 아직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한 줄기의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살 길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울증 갖지 마세요. 죽으려고 결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보혈을 지나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한 후에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도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0: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국정착 8개월차 이제 1년에 막 접어들고 계시는 우리 북한의 고향인 이병옥 선생님과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북한 함경북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연길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또 이곳에서 8개월 동안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0: 네.
1: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과 선생님만의 그 단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0: 네.
1: 선생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0: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순간이 태국 산을 넘어 라오스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예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원에서 석 달 제가 생활한 기간에 정말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려졌 전 뒤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뭐인가 하면 제가 배를 알았습니다. 5일 동안 제가 거기서 5일 됐습니다. 배를 알아서

0: 우리 선교사님 약을 줘도 계속 약을 먹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기도해서 밥을 먹게 돼서 하니까 밥도 못 먹겠어요. 배가 아파서 굶다시피 해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제 배가 왜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이젠 5일째 거의 되는 이 배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불쌍한 이 딸을 좀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배가 너무도 아픕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그 순간에는 배가 그냥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또 저녁밥을 먹게 되고 저녁밥을 먹고 난 이후 6시가 됐어요. 저녁 6시가 됐어요.
1: 네.
0: 제 배가 아프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나섰단 말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래, 나도 너무 이상해서 왜 배가 아예 아플까? 또 이상해서 다시 그 배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저한테 정말 닿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이 배가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제가 닿은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네.
1: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만나고
0: 네.
1: 믿음이 더 깊어지고
0: 네.
1: 기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더 커지셨어요.
0: 네.
1: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변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0: 네.
1: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내 모습과 우리 선생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본다면
0: 네.
1: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지도 궁금해요, 선생님.
0: 네.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고 매일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선 마음이 후련해지고 언제나 하나님 내 곁에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한국 생활에서 내가 어떤 때는 무서운 것도 있고 내가 여기 와서 생활하자 하니까
1: 네.
0: 무서운 것도 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정말 그런 생각이 잠도 어떤 때는 안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면 또 누워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한국 정착 생활을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정말 제가 보람있게 살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오. 몇 번 기도를 또 합니다. 자기 전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딱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힘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주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내 귀에 세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 힘이 생기고 정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다 착착착착 마무리해집니다.
1: 네.
0: 네. 야, 그럴 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가. 정말입니다. 선생님.
1: 아멘.
0: 네.
1: 그렇게 우리 주민분들에게,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네. 또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나, 네. 러시아 또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네. 저희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 만큼,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0: 네.
1: 설명을 해주신다면
0: 네.
1: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0: 네.
1: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0: 네. 하나님은 우리 이 죄 많은 사람들을 다 한 품에 안아주시고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 한 품에 안아서 다 모든 일을 잘 되게끔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 아멘.
0: 아멘.
1: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번 네. 나눠주세요.
0: 네. 저는 매일과 같이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씨 일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다 같이 안아서 이 한국에 정착 한국에 다 데리고 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쓰고 보람 있게 살게끔 해줬음 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1: 아멘.
0: 아멘.
1: 북녘의 주민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함께 주님 안에서 어우러져서
0: 네.
1: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0: 마음으로.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고향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1: 네. 북한에 있던 중국에 있던 우리 같은 모든 조선 동포들이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힘겨운 일도 없고 그 어떤 고난도 없고 우리 하나님만 오직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과 같이 하고 꼭 그랬으면 다 같이 여기 가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하나님 한 분뿐이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저희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네. 은혜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도 우리 이봉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눠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역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머자는 다음 시간에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오늘 이 방송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오늘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바로 오늘 이번 한 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합니다. 내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양강도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근무를 하고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온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와, 대표님이랑 벌써 내돈내산을 함께하면서 몇 번의 계절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맞아요. 세월이 빠릅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1: 네.
0: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뭔가 설레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여럿 있기도 하죠.
1: 그렇죠. 예.
0: 가을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일단은 이제

0: 계절이 바뀔 때마다
1: 네.
0: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확실한 이 나라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8월도 마감되잖아요. 이제 9월 달 들어가면 날씨가 이제 참 요즘 그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 또 옷을 또 지금 이번 일요일 날에 제가 다 또 이제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인 제가 트렁크를 꺼내가지고 그다음에 옷장에서 해서 옷을 또 이제 정리하면서 여름에 입던 옷들은 들어 좀 정리해서 넣고 그래 가을 옷들을 지금 꺼내보다 보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좀 전에 옷을 다 이렇게 바꿨던 것 같은데 참 이제 항상 이제 계절 네. 옷을 바꿔서 이제 넣고 입고 할 때마다 보면
1: 그쵸.
0: 참 너무도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1: 좀 때마다 저도 너무 빨리 가서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0: 그렇죠.
1: 근데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새 계절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할게요. 지난 주말 와이셔츠 두 벌에 43,500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와이셔츠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네.
1: 이 와이셔츠가 사실은 영어잖아요.
0: 네, 맞아요.
1: 북한에서도 와이셔츠라고
0: 맞아 하면... 그래요. 북한에 이례적으로 외국말을 안 쓴다고 하지만은
1: 네.
0: 와이셔츠 같은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쓰거든요.
1: 아 와이셔츠 하면 다 알아요.
0: 네, 다 알죠. 와이셔츠라 그러죠 북한에서도.
1: 네. 저희는 보통 교복을 입을 때도 와이셔츠가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교복에도 와이셔츠를
0: 그렇죠. 우리 북한에 그 대학 다닐 때도
1: 네.
0: 대학 때 이제 교복을 주면서 와이셔츠 같이 줘요. 근데 북한에서도 한국은 와이셔츠 이렇게 말하잖아요.
1: 그렇죠.
0: 미국식 발음이 많이 이제 한국은 쓰는데
1: 맞아요.
0: 북한은 좀 영국식 발음을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와이셔츠 이렇게 하거든요. 와이셔츠 이렇게.
1: 그럼 표기도 샤트 이렇게 써요.
0: 아, 그렇죠. 쓸 때도 우리 한글로 쓸 때 샤츠 아니에요. 셔츠가 아니에요. 샤츠예요.
1: 아, 이런 것도 다 통일하려면
0: 그렇죠, 맞아요.
1: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0: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듣기만 하면 다 이해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남과 북의 말이 좀 몇 가지가 돼요.
1: 그러면은 어쨌든 와이셔츠, 와이셔츠를 학생 때도 입고
0: 네.
1: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입고,
0: 입고 예.
1: 대학생 때도 입고
0: 보통 보게 되면 노동자들은 보통 이제 잘 입을 기회가 없는데
1: 네.
0: 대학생들은 무조건 교복에 와이셔츠 있어가지고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은 정장 그러는데 북한은 정장이란 말 하면 알아 못 들어요. 양복이라 그러거든요.
1: 양복.
0: 남자 양복, 여자 양복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대학생 양복 하면 이제 지금 정장인데 거기 와이셔츠 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 1년에 와이셔츠 한 개를 주면 그 한 개를 가지고 빨아서 입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봄에 와이셔츠가 지금 옷장 보게 되면 저도 한 지금 아직도 열 벌은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가.
1: 특히나 이 네. 여름 생각하면은 매일 입기 힘들잖아요.
0: 그렇죠. 또 와이셔츠가 이제 한국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얇으면서도 이제 냉감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 질 자체가
1: 네.
0: 천의 질을 원단 그러잖아요.
1: 네.
0: 근데 북한은 원단이라 그런 말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 질을 가지고 이 천 질이 재질이 무슨 나일론이냐 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이제 희한한 게 와이셔츠를 살 때 보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랭 원단 그러니까 입기만 해도 참 시원한 그쵸. 것도 있고
1: 맞아요.
0: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가을을 맞으면서 또 이제 가을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를 또 이번에 구매했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참 남과 북이 차이가 좀 그런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풍부하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뭔가 사 입더라도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데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구원 생활했고. 도이민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무원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양복을 행사 때도 입고 자주 입게 돼요.
1: 네.
0: 근데 그때도 와이셔츠가 몇 벌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해마다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빨아입은 게 한 4, 5년씩 입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근데 한국은 뭐, 해마다 계속 갈아입는, 바깥 쌓입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 그리고 그 벌수 자체가 많아서 사실 입는 네. 카운트를, 수를 일일이 세어보면은.
0: 네.
1: 횟수보다도 횟수로 따지면
0: 네네.
1: 훨씬 적잖아요.
0: 네.
1: 1년에 한 벌을 가지고

0: 매일 입는 것도 아니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남과 북에서 와이셔츠를 그래도 수년 동안 입고 네. 사고 해보셨잖아요.
1: 네네.
0: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 같으세요?
1: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호수를 정하는 게 좀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0: 아, 크기가요?
1: 네, 크기 사이즈를 네. 가지고 우리는 뭐 95, 100,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되는데.
0: 그렇죠.
1: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이즈를 했던 것 같지 않고 또 한국은 또 이제 얻을 때 또 M, L 뭐 이렇게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네, 그래 지금은 남북한 차이가 그게 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가장 중요했던 게 한국은 와이셔츠가 이게 천 질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천의 질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원단. 보통 이제 원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천의 이 질이 너무도 이제 좀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 거는 뭔가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질이라는 게 보면 알리잖아요, 이게.
0: 네.
1: 네. 그래, 시중에 두문이 보게 되면 중국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옷을 딱 살 때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놔야 옷이 그래도 네. 입을 때도 품위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0: 그리고 색상도 그렇죠.
1: 그렇죠.
0: 여기는
1: 다양한 색상.
0: 분홍색이어도 네. 정말 막 맑은 분홍색, 네. 쨍한 분홍색.
1: 고상하죠. 색이. 네. 한국에서는 이 색감도 넣은 거 보면 저도 와이셔츠가 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있긴 있는데 보면 우리 그 색감 자체가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천한 색깔이에요. 이 색깔 좀 넣으면. 근데 우리 한국의 색감은 좀 참 그 뭐랄까 좀 고상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입어도 편안한 그런 느낌이 가잖아요.
0: 그래서 여기도 남성분들이 출근을 하실 때는 그런 양복,
1: 네.
0: 정장을 주로
1: 그래 입죠.
0: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넥타이나 해서. 근데 다 뭔가 일관된 옷인 것 같아도 비슷한 옷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네. 감각을 하나씩 더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핏이 조금 다르다던가 말씀하신 원단, 색상 네. 이런 게 다른데 이런 유행들이 또 북한에 콘텐츠가 넘어가면서 뭐 드라마나 그렇죠. 영화가 넘어가면서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1: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와이셔츠 살 때마다 보면 우리 깃 있잖아요. 깃.
0: 네. 이게 카라.
1: 카라라. 깃이라. 북한은 일본식 말로 그대로 엘이라 그러는 경우 많아요. 엘이.
0: 엘이.
1: 일본 말은 엘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도 엘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은 모양이 다양해요.
0: 아.
1: 앞으로 이제
0: 맞아요.
1: 각이 직각된 것도 있고 어떤 건 뒤로 막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된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0: 여기 단추가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1: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옷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북한에서 다른 형식을 본 적이 없는데 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네. 다양해. 옷 하나 가지고도 너무 다양해요. 네.
0: 참 이런 거를 이런 사소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를 나눌 때마다
1: 네.
0: 여유에서 오는 차이가 여기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사실 깃 하나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하나를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각자의 감각이 있고
1: 맞습니다.
0: 이것도 다 여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1: 또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는
0: 맞아요.
1: 그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다 단체복이잖아요. 다 단체로 고루고루한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옷 입은 걸 보면 있잖아요. 와이셔츠뿐만 아니에요. 신발도 똑같은 신발이 없어. 참 신기하더라고. 나 그래 그 북한 있을 때도
0: 네.
1: 그 1980년도 그때 제가 대학 가면서 한국의 그 강주 사건 관련돼서 이제 막 TV로 나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본 게 뭐 시현장보다도 야 도로가 어떻게 생기고 아파트를 보고 사람들이 학생들 옷을 봤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신은 신발이 같은 게 없더라고. 그래 그때 야 쟤들 못 산다고 한 나라가 저기 저렇게 입은 건 잘 입었어 이게 그때 그런 생각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니 한국 오니까 어쨌든 와이셔츠 하나도 그렇게 차이가 심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드라마 뭐 그런 접하셨던 한국의 어떤 영상물을 보고서 이 옷부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1: 그렇죠.
0: 형제자매 분들도 저는 여러 들었거든요.
1: 맞아요. 그 북한에서 볼 때는 차마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상을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저게 진짜네 하는데 실제 와보면 다 진짜잖아요.
0: 맞아요.
1: 아, 막 그 상점들 가면 난 어떨 때는 그 옷들 보고 나서 다 같은 옷이 아니라 다 다른 옷이 그 엄청 많아요. 몇 천부씩 되는데 저기다 어떻게 팔릴까 하는데 다 팔린대요.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
0: 그리고 또 저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내돈내산 얼마가 들었냐잖아요.
1: 그렇죠.
0: 이번에 두 벌이라고 하셨는데 43,500원이면은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신 거예요.

0: 그렇죠.
1: 거죠. 원 플러스 원을 산 거예요.
0: 그러니까 하나 이게
1: 행사처럼 파는 건데 지나가다 보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벌이 그러면 뭐 그래서 2만 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0: 네.
1: 두 벌을 사면 이번 가을철은 제가 아마 그 두 벌 가지고도 원래는 옷도 있긴 있지만은 두 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아주 거뜬하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뭐 4만 3,500원이나 하면
0: 네.
1: 달러로 치더라도 30달러가 조금 안 되거든요. 저나 뭐 우리 한국 분들이 보통 일할 때 보면 거기서 한 2시간이나 3시간만 일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와이셔츠 하나 살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시장에서 살려면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일하는 우리 가치가 큰 것인지 하는 걸 더 느낄 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와이셔츠 하나 사는 것도 정말 아무 부담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0: 맞아요.
1: 생각되는 거죠.
0: 물론 와이셔츠 한 장에 우리가 한 시간의 노동값으로 살 수 있는 와이셔츠도 정말 많고요.
1: 그렇죠.
0: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와이셔츠도 있지만
1: 비싼 것도 있죠.
0: 일단 제 주변에는 사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1: 그렇죠. 근데 너무 비싼 거 싸봤자 그렇더라고요.
0: 네.
1: 이 와이셔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거라 하도 이게 저렴한 것들 많잖아요.
0: 네.
1: 이런 걸 자꾸 바꿔서 사입는 게 더 좋더라고 사실은.
0: 그리고 그런 선택지에도 우리가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 원단을 고를
1: 그렇죠.
0: 수가 있고 모양을 고를 수가 있는 충분한 네.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까지 남과 북의 차이가 참 커요.
1: 그렇지, 그렇습니다.
0: 네, 이게 이 차이가 보이면 볼수록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남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오늘 또 준비하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0: 아멘.
1: 네.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0: 네.
1: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 의복 하나도 아름답고 다양하게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믿는 북한은 지금도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리고 특히 옷 자체도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하늘과 땅 차이여서 어찌 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0: 정말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아닌 이 차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그 차이가 좁혀지고 또 우리가 더 기도로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북한의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오늘도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8월 24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 지역이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첫째,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해요. 사랑은 들음에서 시작하지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 가지고 듣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품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남편 생전에는 그의 구원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는 적용으로 복종의 언어를 썼어요. 복숭아가 맛이 없다며 던지면 조용히 대답하며 그 복숭아를 주워서 먹었지요. 밥을 다 해놨는데 외식하자고 하면 네 하며 나갈 준비를 하고 외식한다고 했다가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면 또 네 하며 군소리 없이 밥을 지었어요. 남편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편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한 거예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애통함과 남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반복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리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말씀부터 등지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빛을 멀리하듯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해요. 기억해야 할 사람은 너희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으로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지신 일,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일, 그때 바로의 군대는 물살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지요. 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린 일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지만 자기 힘만 믿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건지셨음을 기억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둘째,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해요. 사랑한다면 듣고 들은 대로 지키려 애쓰게 되지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미 베푸신 은혜를 나열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강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은 9절에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11절에 보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죠? 나일강이 범람하면 온 땅이 비옥해지는 땅이었어요.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던 땅이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언뜻 애굽보다 열악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인간의 능력으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스스로 물을 마시는 땅이에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고하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제가 재수생 큐티 모임을 16년간 인도했잖아요. 아이들은 나눔 시간에 대학에만 들어가면 큐티를 깨알같이 하겠다, 열심히 봉사하겠다, 선교를 가겠다 하며 별 약속을 다 해요. 그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대학에 들어가면 너무도 큰 자유가 주어지니 다들 세상으로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멸망할 땅이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사랑하기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비가 없어도 될 것 같아 내가 탐내는 애굽 같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기복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말씀의 인도로 다니게 된 회사에서도 인정우상을 따르는 모습을 회개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여 년간 영육이 무너지면서도 간신히 붙어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큰 사건 이후 주일 예배 지키기를 소망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기복을 따라 묻지도 않고 들어간 직장은 애굽의 종살이 같았지요. 저의 전공, 경력과 아예 무관한 직무는 정확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했는데 저는 완고한 상사의 강도 높은 질책에 눌려 실수를 거듭하며 불안과 우울, 무기력으로 점점 병들어갔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건강을 잃기 전에 그만해도 된다고 권면했지만 한계 상황까지 제 힘으로 버티다 결국 모든 것을 삼키시는 해고의 심판이 찾아오고서야 출애굽했지요.
직장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채울하지 못한 교만과 악함을 회개하고 세상 성공과 물질을 우상 삼은 저의 거짓된 마음과 믿음 없음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지금의 직장에서도

0: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금 인정우상을 줬다가 번아웃의 심판을 자초했어요. 주말도 쉼없이 일에 굴종하며 내 힘으로 물대기에 급급했던 것이 주님의 통치를 믿지 못한 저의 영적 음란이었음을 고백해요. 눈이 심히 피곤하여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저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나누니 인내와 침묵의 때를 조금씩 분별하게 되어 감사 해요. 이제 제 열심의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의 경계를 잘 지키길 원해요. 날마다 하늘의 비를 바라는 순종으로 주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하며 육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매일 아침 업무 전에 업무와 질서와 경계에 순종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건지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늘의 비를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물을 대는 애굽 같은 땅이 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땅이 참으로 복된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말씀부터 등지는 저희임을 뼛속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저희를 건지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님 사랑의 근거로 삼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물을 대는 애굽 같은 땅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나안 같은 환경이 도리어 복된 환경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언제나 주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사모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맞이하셨지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겟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있어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의 왜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현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이 나왔으니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되어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게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래요?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 바울로 쓴 걸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아,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

0: 시에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건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에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힘입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오늘 내영훈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은혜로 부르시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 동안 왕위에 올랐던 25명의 왕을 중심으로 연월일 순서에 맞춰 편년체, 즉 연대순 체제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0: 그 내용의 풍부함과 꼼꼼하고 정확한 기록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록을 담당한 전임 사관의 직급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자기 업무에 대한 긍지와 책임감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임금 자신은 실록을 읽을 수 없습니다. 사관이 뭐라고 썼는지 아무리 궁금해도 임금은 절대로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관들은 서슬퍼런 왕의 권력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사관은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임금의 곁에 있으면서 임금과 신하가 나랏 일을 의논하고 처리하는 과정뿐 아니라 연회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임금의 언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임금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관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실언 한마디라도 철저하게 기록되는 것에 꽤나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 대목은 지우라든지 고쳐쓰라고 요구한다 해도 지금의 컴퓨터와 달라서 먹을 갈아서 한지에 이미 기록이 끝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다른 관리들은 퇴청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관들은 자기가 기록한 것들은 얼마든지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춘추각에 기록물을 두고 가면 밤새 임금이 불태워 없앨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록보다 더 엄정하고 상세하게 나의 언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며 나는 내 입으로 내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실록을 찢어 없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지 않고요. 주님의 뜻에 맞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8월의 끝자락에도 함께 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풍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지구촌의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눈을 뜨면 우리에게 도착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견고한 심지로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하루를 여시죠.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주님 앙망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겔하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

0: 실 범과 모르고 범죄한 죄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인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디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디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죄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디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무너진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떠나갔던 임재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롭게 건설된 놀라운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 환상을 우리가 지난 에스겔 본문 43장, 44장을 통해서 자세히 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이 성전의 한가운데서 물이 흐르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 회복된 성전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편문,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편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큰 세 개의 문이 열려 있고 이 동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때도 이스라엘을 떠나갈 때도 성전 동편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이 성전 동편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편문으로 들어오면 이 동편문 한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생명수가 흘러가며 온 사방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또 두 번째 문이 나옵니다. 성전 안쪽 동편문, 안쪽 북면, 안쪽 남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성전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3장 16절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한 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학기에도 예수님 손잡고 학교에 가고 예수님 손잡고 학원에도 가고 예수님 손잡고 직장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로 짓는 걸 보여주시고 이게 단순히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된다는 의미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동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밑에는 눈이 사방에 붙어있는 바퀴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위에 수정같이 맑은 큰 하늘의 이 층이 있는데 이 보좌의 층을 네 바퀴가 받치고 있고 바퀴는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옆에는 앞에는 사람, 옆에는 사자, 소, 독수리, 뒤에는 독수리의 모습을 한 네 생물이라 불리는 온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그 밑에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를 떠받치고 그리고서 그 위에 수정같이 맑은 층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무지개가 둘려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성전 동문을 향해 들어오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동문을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환상 가운데 성전 동편을 향해 들어오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동편으로 돌아오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전과 세상에서 하던 죄의 소욕대로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공정하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자, 만족하다라는 말은 뭐냐? 충분하니라.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이런 뜻이죠. 왜 그만하면 됐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9절에 보면 포악과 겁탈과 그 다음에 속여 뺏는 것을 자행한다는 거죠. 포악은 뭡니까? 힘으로 때리는 거. 왕이 막 그 지도자들이 조금만 관직에 오르면 밑에 연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때리고 포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겁탈한다고 그러죠. 겁탈한다라는 건 강탈한다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뺏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 이거 내 거야. 좋아 보이면 그거 내 거야. 좋아 보이는 신발 신고 가면 그거 내 거야. 다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다. 이거 더 무서운 거죠. 야, 그거 잠깐만 빌렸을게. 그 빌려줬는데, 야, 그거 돌려줘. 뭘 돌려줘? 아니, 내가 빌려줬잖아. 아, 이거 내 거야. 요런 식으로 속여 뺏는. 이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해서 성전을 떠날 때까지 엄청나게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들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듯 너도 이웃에게 공정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자, 공정한 저울. 저울이 뭡니까? 자, 100g. 그러면 100g 똑같이 달아줘야 돼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보니까 답을 똑같이 썼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친구는, 짝꿍 친구는 예뻐해서 너는 100점, 너는 80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공정이 돼요. 공정하다. 공정하게 나누고 공정하게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누구만 좋아해서 덤벅 주고 누구는 아니고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는. 그래서 10절에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에바는 마른 곡식을 담는 통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밭. 밭은 물이나 포도주, 기름 같은 거, 액체를 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재할 때 너희들 욕심대로 사람을 막 이렇게 함부로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뺏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두 번째는 너희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분명히 결정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예물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밀 6분의 1 에바를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자, 이게 이제 단위가 좀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그다음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바 그다음에 여기 호멜 나오는데 이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곡식 220리터. 큰 거죠. 호멜. 에바는 한 에바에 한 호멜 220리터에 10분의 1이 한 호멜. 그러니까 에바는 220리터, 에바는 22리터, 호멜은 220리터.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에바 중에 6분의 1 에바를 드려라. 3.7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6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계산하면 60분의 1. 그러니까 60만 원. 네. 1 그러면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론 이거는 11조를 제외한 하나님께 늘 드리는 예물을 표시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규정을 쭉 따라가면 대략 한 20%에서 25%, 많게는 30%까지가 돼요. 11조를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하고서는 안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분명히 결정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얘기를 하고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 소제,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 하나님 앞에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군주,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함께 모아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치 이게 반장이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반장이 와서 야, 학교에 급식비 내야 된다. 그러면 다 예를 들면 모아가지고 하나님 선생님한테 내든지, 야 선생님께 우리 스승의 날인데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뭐 조그만한 카드 쓰자. 그럼 카드를 다 모아서 큰 봉투에 담아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이 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 하면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웃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공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제대로 드려야 된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미리 있는 것 중에 다 쓰고 남은 것 드려야지. 그러면 드릴 게 없어요.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 주님의 것을 먼저 떼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8절부터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디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자,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해야 되냐면 첫째 달 초하루 날 1월 1일입니다. 자, 여러분 1월 1일에는 뭐 합니까? 우리는 뭘 먹어요? 떡국을 먹죠. 자, 떡국을 먹으면은 어떻게 된답니까?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한 살을 더 먹고 떡국을 먹는 건지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 건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매해 첫 해에 이걸 먹음으로 자 이제 우리가 한 해 더 한 살을 먹고 건강하다. 이제 한 살을 더 먹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새해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뭐 하냐면 정결, 숫송아지 한 마리로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건 뭐냐?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새해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새해의 결심 같은 거 씁니다만 하나님 그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한 범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서 성전을 속죄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는 첫째 달 1월 열나흘 날 14일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건데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1월 첫째 날, 또 우리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7일간 무교절.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러죠. 7일은 첫째 날은 유월절, 그 다음에 7일간은 이제 무교병,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뻐하는 7일간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두 번째,

0: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먼저 떼어 드리는.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먼저 떼어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키고 송구 영신 예배도 지키고 이렇게 전교인 새벽대로 모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가을 하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또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될 삶의 우선순위를 떼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대전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사용하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네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인 왕과 지도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직한 삶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이기도 하죠. 이때 드리는 기도와 간구 안에 비로소 속죄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응답도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 가운데서 체득하고 그 옳은 길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고맙고 좋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깨우치시고 살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진정한 그분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예물과 절기를 드리는 규례를 통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리며 말씀 따라 열심히 살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세례받은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를 나는 두 번 받았다 하시는 분은 여기 없어요. 세례를 두 번 받았다 하시는 분은 없고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가 됨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합니다. 이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가, 그 신앙 고백은 진실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내용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지식도 확인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백의 진실성,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의 진실성이 정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문답 때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외워보세요. 왜 십계명을 외우라고 하냐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을 지키는, 삶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계명이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신 명령이 계명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것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자율과 독립이 매우 강조되는 사회가 현대사회입니다. 자율 또 독립.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높이 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게 자유고 자율이고 독립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율과 자유 독립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강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강영한 교수가 현대사회를 세 단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세속화, 두 번째는 다원화, 세 번째는 개인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속화란 문화의 어떤 이 문화의 저급함이나 문란함을 우린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문화가 굉장히 저속하고 그리고 문란하면 아 저거 세속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속화의 본래 의미는 원래 교회에 속해 있던 것들이 일반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일반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종교적 의미나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죠. 두 번째로는 다원화인데, 다원화는 하나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럿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상대주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는 것이다. 여럿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태도입니까? 네 얘기도 맞지만 네 얘기만 맞는 게 아니야. 내 얘기도 맞아. 네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장도 중요한 거야. 상대적이고 여럿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원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획일화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의사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가 개인화, 다원화,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 또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까 제가 얘기한 서강대학교의 강영한 교수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는 책에서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 있는 벨기에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인데 어떤 범죄 집단이 어린아이들을 납치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성인용 포르노를 찍었어요. 그리고 포르노를 찍은 다음에 아이들을 살해해서 안매장시켰습니다. 나중에 이 안매장 되어진 4명의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벨기에가 아주 발칵 뒤집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범죄 집단하고 그 당시에 벨기에의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사업과 정치가, 법률과 사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져서 그 조직의 보스를 얼마 전에, 그 전에 이 형량을 그 줄여서 이 석방시킨 사례까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4명의 장례식에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시 벨기에의 부수상이었던 사람이,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자와 동성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끼얹은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수상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의 잘못을 통감합니다. 제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상대한 남자에는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동성애는 단지 개인의 취향일 뿐이지 내가 부수상의 이 행정이나 정치를 그 정치적 이런 수행을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상대한 남자애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굉장히 잘 뭐 이렇게 방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2011년에 이 사람이 벨기에 수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2001년에 공식적으로 커밍아웃 했어요. 강영환 교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개인주의 또 다원주의 세속화 이것이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모습인데 이것을 따라갈 때 즉 기준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혼란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지극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난 구닥다리의 교훈으로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이 계명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들을 때 여러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복종하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담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계명입니다. 자칫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원망으로 얼룩질 수 있는 그러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살리는 생명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나의 상급자, 나의 윗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내 직장의 상급자,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서 사용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가르치던 개혁신학자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하고 올리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두 개혁신학자가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128개의 문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일 때 이 요리는 음식의 요리가 아니에요. 이때 요리는 요약된 교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104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즉 아까 제가 말씀한 선생님, 직장 상사,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들 이런 모든 권위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두 번째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며 세 번째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육신의 부모에게만 이 계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이 계명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공경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공의와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좋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나를 징계하는 그 징계까지도 합당한 순종을 보여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약점,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제롬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 제5계명이 10계명의 둘째 돌판에 기록된 모든 계명의 기초다 그랬어요. 10계명의 둘째 돌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웃사랑에 관계된 거. 또한 이 5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지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계명인가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첫 번째, 부모와 권위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란 말인데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그 뜻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경이라는 말이 가볍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말아라. 사람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없고 힘 없고 병들고 연약해지면 사람들이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을 쓸데없는 잔소리 그리고 하찮은 말로 여기지 말고 그 훈계를 들으며 그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권위를 없인 여기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부정해야 그 사람이 잘나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명은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교역자들에 대한 이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잘해야, 부모를 존중해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교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존중하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세우신 대리자를 통하여서 복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이에요. 오늘 이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존중하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존귀히 여겨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태도가 존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자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누가복음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잘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 친척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였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같이 토론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12살 된 아들이 없어진 것을 하루가 지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부랴부랴 길을 되짚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원망 섞인 말을 예수님에게 하죠. 아들에게 하죠. 누가복음 2장 48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하였는데 그의 부모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부모는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1절 말씀해 보면 이어서 기록을 하죠.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깨닫지 못하는 부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 나하고 말이 통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죠. 요셉에게 마음을 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있죠. 이 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을 품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39장 8절로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권위에 무분별하게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죄가 되는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정중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주인과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믿고 내게 맡기고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과 동침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요청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날마다 요청했을 때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피한 거예요. 같이 있는 자리를 안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대책 없는 여자분이 어떡합니까? 하루는 집안 사람들 다 내보내요. 아무도 없게 한 다음에 자기하고 요셉만 딱 있게 한 다음에 요셉의 옷을 잡아요. 그리고 동침하자고 지금 끌어들여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요. 요셉이 자기 옷, 오늘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소매 있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망토처럼 사각형으로 된 옷이 있는데 그걸 잡으니 그것을 벗어놓고 밖으로 뛰어나가요. 이건 요셉이 불의하고

악한 여주인이었지만 그 여주인을 존중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자가 우리의 부모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0: 원망과 그리고 아픔이 죄와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5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과되어지는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함으로 인생에 꼬인 매듭이 풀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이 5계명이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지출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소비와 지출이 있어야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말과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꼬인 인생의 매듭을 푸는 하나님의 절묘한 한수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 계명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 계명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 안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 미움과 아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열방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학생들 방학이 끝날 무렵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일단 한동안 비워뒀던 책가방 다시 챙기고
1: 아하.
0: 책상 정리도 좀 하고
1: 그렇죠.
0: 멈춰있던 시간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 오늘 조화가 또 좀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1: 그렇죠.
0: 지난 두 달여 썸머 스페셜로 찬양 많이 들으셨어요. 예, 조금 여유롭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 또 다시 쉬고 있던 코너들 하나 둘 다시 돌아오고 무엇보다 정도 이정도 목사님이 오랜만에 다시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0: 그럼요.
1: 지난 두 달간 많은 일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이 무더위에 사실 저도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0: 아, 궁금하다. 네.
1: 아, 생각해보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똑같은 마음으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바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하던 시간도 조금은 흐트러질 때도 있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던 습관이 잠깐 느슨해질 때도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요

0: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자기를 탓하기보다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1: 아, 맞습니다.
0: 다시 말씀을 펼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잘해낸 날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라도 다시 돌아올 때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니까요.
1: 네.
0: 다시 시작한다는 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멈췄던 일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흐트러졌던 생활의 리듬을 다시 잡는 것, 잠깐 놓고 있던 마음 하나를 다시 챙기는 것, 그것도 충분히 좋은 시작일 겁니다.
1: 네. 자, 오늘부터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가운 코너들과 함께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오늘 잠시 멈춰있던 좋은 습관 하나쯤 다시 한번 좀 꺼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반갑게 다시 만나는 월요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0: 듣고 함께 가세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좋은 아침 아 썸머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이야기 예. 첫곡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손잡고 함께 가자고요.
1: 그럼요. 우리 모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렇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0: 자, 우리 목사님 방학도 혼자 쉬시니까 좋으셨어요. 시작부터 10이야.
1: 아, 이 방학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야, 좋은 쪽 안 좋은 쪽?
1: 어머 뭐든지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0: 역시 야, 또 우리 이런 게 필요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네. 이런 신앙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예. 이런 아침에 응원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저도 오래간만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니까 아,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1: 맞아요.
0: 그 시그널 송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 썸머 스페셜 송으로 나가다가
1: 그렇군요.
0: 예, 두 달 만에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시그널 송도 함께 출발하니까 뭔가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예. 같고 예, 제가 방송하면서 굉장히 심심했거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쉬셨어요. 문자 보내시는 것도 예, 다시 재개를 하셔야 됩니다.
1: 그럼요.
0: 자, 어디로 보내요, 목사님?
1: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보내시거나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또 무료로도 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 네. 잊지 않으셨죠?
0: 네.
1: 예, 유튜브도
0: 유튜브 오늘은 좀 쉽니다.
1: 오늘은 쉽니다.
0: 하도 쉬었더니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빨리 고쳐가지고 예, 우리 정동 선생님 방학 동안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일까지 열심히 빼야겠네요.
0: 자, 그리고 만나도 열어놓고 있죠, 목사님.
1: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만나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으로 만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링크 발송되니까요.
0: 네.
1: 링크 누르신 다음에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요.
0: 좋습니다.
1: 특별히 저희가 네. 월요일 만나는 네. 한 주 동안 함께 읊조리는 약속 노트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네. 말씀 오늘 꼭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아, 뭔가 목사님 무더위에 막 지쳐있던 그런 마음들이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다시 막 새로워지고 막 힘이 나거든요.
1: 아이, 감사하네요.
0: 청취자분들도 아마 많이 너무 더웠잖아요.
1: 아, 맞아요.
0: 지치고 이제 뭐 곧 가을이 온다고 해도 그냥 마음이 아직까지 좀 지쳐 계셨던 분들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운동도 시작하고 기도 생활도 그리고 말씀 보는 생활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이러고만 계셨던 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 목소리를 새로 들으면 좋아도 이제 새로 단장을 했으니까
1: 맞아요.
0: 청취자분들도 예.
1: 얼마 전에 가을이 오는 줄 알았어요.
0: 그쵸.
1: 그때 진짜 막 오 입추 매직이다 막 이러면서 오 가을이 왔구나 했는데 다시 더워지니까
0: 맞아요.
1: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참 힘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0: 그쵸.
1: 뭐가 되는 줄 알았다가 안 될 때 차라리 안 되고 있을 때보다 더 기운 빠질 때 있는데요.
0: 맞아.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 정말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비밀 네. 가을은 곧 올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0: 그러니까 온다니까요.
1: 옵니다.
0: 네, 여러분. 옵니다. 네. 자, 1967번님, 와우! 이 정도 목사님, 깍! 서머 스페셜도 좋았지만, 목사님 더욱 반갑습니다. 매일 저희를 만나주세요. 아멘. 네.
1: 감사합니다.
0: 3914번님.
1: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좋은 아침이에요. 무더위 끝에 반가운 얼굴 우리 이정도 목사님께서 가을의 시작과 함께 오시니 반가움이 또 크네요.
0: 어울리지 않긴 한다. 가을과 이정도
1: 목사님. 아, 저

0: 가을 남자죠. 추남. 가을 남자죠.
1: 네.
0: 예, 오늘도 우리 조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만나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평안한 출근길 나섭니다. 아멘.
1: 네. 안녕하세요. 서늘해진 날씨만큼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원시원한 목사님 목소리 기대합니다.
0: 아,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시원시원한 목소리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청년들이 이게 하루 날 잡아가지고 리트릿을 했는데
1: 오.
0: 아 무슨 레크레이션을 3시간을 했거든요. 목이 목이 제가 남아나질 않네요.
1: 저는 청년들하고 다녀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제 기도하시더라고 목이 가는 그런
0: 아,
1: 그런 막 담임 목사님 되셨구나 했더니
0: 아 제가 기도를 또 이렇게 많이 했어야 하는데 기도도 많이 했지만 레크레이션은 정말 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3시간 그렇군요. 레크레이션 거의 무슨 야. 와 이건 감옥이다. 레크레이션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1: 어쨌든 근데 목사님 뭐 우리 개척교회에서 청년들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성장하신 거예요?
0: 청년들 모임 처음 해봤어요.
1: 와,
0: 이번에
1: 멋집니다.
0: 처음. 멋집니다. 원래 이런 게 참 좋아요. 개척교회라는 건 뭘 네. 해도 다 처음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처음 해봤습니다.
1: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 사실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아, 또 그동안 아침을 못 깨워 새벽 예배를 안 가셨나.
0: 아.
1: 아침 방송 오래간만 하시다가 잠이
0: 오랜만에 하니까.
1: 이랬어요.
0: 아, 그런 오해를 하실 거라고 제가 이미 예측을 하고 왔죠. 아, 이 목소리로 가면.
1: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정말 나의, 저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야.
0: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네요.
1: 그러네요. 예.
0: 저희가 벤지가 처음에 한 11년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 정말요?
0: 예. 아, 강PD님은
1: 예,
0: 9년째.
1: 예,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1: 네.
0: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1: 감사하네요. 예. 우리 이정도 목사님의 그 구수한 목소리 많이 그리웠습니다. 오늘은 약간 덥지근한 날씨지만 그럼에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마냥 주말이 긴 것이 단잠을 자고 있는 우리 둘째 공주님 다은이도 만나주시길 아, 소망합니다.
0: 우리 아이들 다 늦잠 자고 있죠 요즘에.
1: 그러니까 요즘 아침마다 이제 또 계약 아직 적응 안 돼서 집집마다 또 난리가 날 텐데 예, 좋아 또 크게 틀어놓으면 찬양으로 기분 좋게.
0: 이제 슬슬 다시 시동 걸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1: 1440번님.
0: 피디님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 신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목사님 오랜만에 호탕한 웃음소리 들으니까 함께 즐거워지네요.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만나주세요.
1: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신나고 청취자분도 신나고 역시 함께해야 좋습니다.
0: 그럼요.
1: 자 목사님 오늘 성경 1독 캠페인 한 권 한 단어 계속 진도 나가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오늘은 다니엘서. 예. 아 에스겔서가 좀 가물가물해졌을 수 있는데
1: 네.
0: 다니엘서부터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리고 기상미션도 오늘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한습봉전. 예, 습범이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가을 맞아서 우리 선물성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혹시 처음 품었던 열정과 첫사랑이 무너지셨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그러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불이 붙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직 다시. 무너질 틈도 없어요. 네,
0: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목회자와 사모님, 교회 리더분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요. 제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9월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준비가 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의 신간 교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장자권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사전 접수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라고 하네요. 자세한 문의는 장자선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통 사극 시트콤 한숙봉전 어머니 잠시 붓을 놓겠나이다.
2: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 높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조가집이 있었으니 바로 글 쓰는 아들 한숙봉이와 떡 써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길고도 길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마침내 서당의 문이 다시 열리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으니 천근 만근 무거워진 숙봉이의 마음과는 달리 어머니 강부인의 떡할 소리는 오늘따라 유난히도 경쾌하였던 것이었다.
0: 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쓱쓱쓱쓱쓱쓱쓱 체크나 체크나.
2: 아니 어머니 오늘따라 떡 쏘시는 손놀림에 흥

0: 지나치게도 넘쳐흐르는 듯하옵니다.
1: 그러냐?
0: 아, 혹여 우리 집에 소자가 모르는 경사라도 있는 것이옵니까?
1: 경사. 그렇구나, 경사지. 아무 그렇고 말고 네가 내일부터 다시 서당에 가지 않느냐?
0: 아니 어머니. 그것이 어찌 어머니의 경사가 될 수 있사옵니까?
1: 지난달을 돌아보거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고 일어나서는 덥다고 눕고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고 눕고 해가 지면 이제야 정신이 맑아진다면 밤새 뒤척이고 내일이면 드디어 훈장님께서 너를 맡아주신다 생각하니 이 애미가 어찌 흥이 나지 않겠느냐. 간만에 찾아온 이 애미의 휴가니라.
0: 어머니, 소자 심히 서운하옵니다. 소자가 방학 동안 그렇게까지 어머니께 큰 짐이었사옵니까?
1: 아니니라. 짐은 가끔 내려놓기라도 하지 너는 아이코 정말 말을 말자.
0: 아니 어머니 오랜만이라고 말을 너무 막 하시는 건 아니옵니까?
1: 그러냐?
0: 허나 어머니 소자 오늘 중요한 한 말씀 올려도 되겠나이까?
1: 싫다.
0: 아직 아무 말씀도 안 드렸사옵니다.
1: 네가 그 목소리를 깔고 중요한 말씀 할 때마다 결론에 늘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더냐. 이 애미 한두 달 쉬었다고 그것을 잊었겠느냐.
0: 그럼 안 와. 소자는 내일 서당에 갈 수 없사옵니다.
1: 매야.
0: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면 등당은 아직 시기상조이옵니다.
1: 전면 뭐시라?
0: 전면 등당이옵니다.
1: 그 뭐냐?
0: 학교는 등교, 서당은 등당이옵니다. 방학이라는 장기간의 휴지기를 보낸 유생에게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학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급격한 변화이옵니다. 요즘 한양의 앞서가는 사대부가에서는 이런 경우 반드시 연착륙의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사옵니다.
1: 연착륙은 또 뭐냐?
0: 그러하옵니다. 첫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서당에 앉아있으라 하면 육신이 놀라고 정신이 놀라고 무엇보다 엉덩이가 크게 놀라게 되옵니다. 하여 소자가 합리적인 2학기 적응 계획을 수립해보았사옵니다.
1: 일단 말해보거라.
0: 우선 개학 첫날은 정오쯤 등당하여 점심만 먹고 돌아오는 것이옵니다.
1: 아이고야.
0: 둘째 날에는 점심을 먹은 뒤 도령들과 충분한 친교를 나누고 돌아오며 셋째 날부터 비로소 한시진 조금 그것도 많지만 그 정도 수업을 들어보는 것이옵니다. 그 후에 몸 상태를 면밀히 살핀 뒤 한 주에 한 시즌씩만 조금씩 학습량을 늘려나가면
1: 그러면 정상 수업은 언제부터 하는 게냐?
0: 소자의 계산에 따르면 추석 이후가 가장 안전할 듯하옵니다.
1: 추석!
0: 예, 어머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였사옵니다.
1: 좀 빨리 좀 말하고.
0: 요즘은 조정에서도 백성의 삶과 일의 균형, 이른바 워라벨을 중히 여긴다고 하오니 이 얼마나 합리적이옵니까? 게다가 소자는 방학 내내 해가 뜰 무렵 잠자리에 들고 5시가 지나서야 눈을 떴사옵니다. 지금 소자의 생체 시각은 이미 이 나라 조선의 것이 아니옵니다.
1: 그럼 어디냐?
0: 아마도 서역 어딘가의 시간에 제 몸이 맞춰져 있사옵니다. 몸은 한양에 있사오나 정신은 아직 천축국 인근 어딘가쯤을 떠돌고 있사옵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부터 서당에 보내시면 엄밀히 말해 소자에게는 시차 출석이 되는 것이옵니다.
1: 네가 방학 동안 밤새 놀고 낮에 잔 것을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하는구나.
0: 어머니!
1: 왜?
0: 이것이 바로 넓은 시야 아니겠사옵니까? 온 지구적으로 시야를 넓히는 넓은 시야. 그러니 최소 일주일만 유연 등당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진적으로 몸을 서당에 적응시키는 것이옵니다.
1: 그래 좋다. 좋다니까.
0: 예? 정말이옵니까 어머니?
1: 그래 이 말이 맞다. 사람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으면 몸과 마음이 놀랄 수 있겠지. 이 애미가 미쳐 네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0: 역시 어머니, 역시 시대가를 앞서가는 우리 열린 교육관을 지니신 우리 어머니 다르십니다. 확실히.
1: 그리하여 이 애미도 오늘부터 너의 모든 생활을 연착륙시키기로 했다.
0: 모든 생활을?
1: 오냐,
0: 어떻게.
1: 오냐. 두 달 동안 내내 뒹굴거리다가 계약을 맞아 몸이 놀랄 터인데 동시에 새끼를 그대로 먹으면 위장도 놀랄 것 아니냐. 내일부터 아침밥은 한 숟가락.
0: 에?
1: 둘째 날 두 숟가락. 셋째 날 세 숟가락. 그리하여 한 숟가락씩 늘려가다 보면 추석쯤에

0: 이제는 밥 한 공기를 온전히 먹을 수 있겠구나.
1: 어머니, 식사는 연착륙 대상이 아니옵니다.
0: 왜 아니냐? 네가 서당에 갑자기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놀란다 했으니 위장은 놀라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1: 그것과 이것은 학술적으로 전혀
0: 그리고
1: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0: 그리고 용돈도 갑자기 많이 받으면 손이 놀라겠지. 이번 달 용돈은 한 푼부터 시작하자꾸나.
1: 한 푼?
0: 그래, 매주 한 푼씩 올려주마.
1: 그러면 정상 용돈은 언제 받사옵니까?
0: 내년 봄쯤.
1: 어머니, 소자 방금 중대한 학문적 오류를 발견하였사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젊은 선비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줄도 알아야 하는 존재 아니겠사옵니까? 계약 따위가 무엇이 두렵사옵니까? 내일 첫 딱 울기 전에 일어나 정시의 서당문을 박차고 들어가 첫 시즌부터 마지막 시즌까지 한치 흐트러짐 없이 학문에 정진하겠사옵니다.
0: 아, 그래 그래. 그런데 몸은 괜찮겠느냐?
1: 놀랍도록 건강하옵니다.
0: 엉덩이는?
1: 쇠붙이처럼 단단하옵니다.
0: 시차는?
1: 방금 조선 표준시로 돌아왔사옵니다.
0: 서역에 있다면서?
1: 귀국하였사옵니다.
0: 아, 벌써?
1: 예. 식사와 용돈이 국경을 초월하여 소자를 조선으로 불려들였사옵니다.
0: 아, 그러면 오늘 밤부터 일찍 자거라. 내일은 계약 첫날이니 늦지 않게 일어나야지.
1: 네, 어머니.
0: 우리 아들.
1: 소자 내일부로 방학의 나태함을 모두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문의 길에 들어서겠사옵니다.
0: 오냐 오냐. 그럼 잠들기 전에 방학 숙제부터 내놓거라. 훈장님께서 내일까지 해오라고 하셨던 거 말이다. 아니 왜 대답이 없느냐?
1: 어머니.
0: 왜?
1: 가만히 생각해보니 소자의 정신이 아직 서역 어딘가에 조금쯤 남아있는 듯하옵니다.
0: 뭐야 이 한숙봉이.
1: 아이고 어머니, 귀국 중임. 귀국, 지금 급히 귀국 중입니다. 방학 숙제하겠사옵니다.
0: 자, 한숙봉이 오래간만에 원골사분이 왜 깁니까 오늘. 예. 자, 요런 집이 아마 집집마다 아마 지금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거 진짜 리얼인 게 네. 아이들 중에는 분명히 네. 아침에 못 일어나서 엄마 조금만 더 자고 오늘은 좀 늦게 가도 되잖아.
0: 그럼요, 그럼요.
1: 오늘 그냥 하루 안 가면 안 돼 이런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0: 연착륙 하겠다고.
1: 아하.
0: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뭘 시작하실 건지 예, 한번 선포해 보자고요.
1: 아, 이 가을에 네. 보통 연초에 왜냐하면은 어른들은 이제 방학이 보통은 없으시니까 네. 가을에 마음 다 잡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네. 우리는 계속 마음을 다 잡는 거죠.
0: 그렇죠.
1: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핑계만 있으면 마음을 다 잡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가을이니까 또 가을 네. 맞이 마음 다 잡기.
0: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5384번님 연기는 잘하시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 오지요. 예.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남의 일 같지 않고
1: 그렇죠.
0: 남의 자식 같지 않고
1: 아~
0: 우리 집에 승봉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오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시작을 했습니다.
1: 마른 학교는 당장 다음 주부터거든요.
0: 아니 이미 했어요.
1: 아, 벌써 한 대도 예. 있습니까?
0: 그 집에 애들 아직 안 갔어요?
1: 아, 저희 아이들은 10월에 등단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공사를 하느라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대전 학교들은 그렇게 여름방학을 길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1: 오래된 네. 학교들이 이제 지금 공사할 타이밍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0: 세종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겠네요. 새 것들이어가지고 예. 잔머리 습봉이 뛰는 습봉이 위에 나는 습봉이 엄마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자, 여러분들의 나 다시 시작합니다. 예, 선포를 기다립니다. 샵9330 열어놓을게요.

0: 기적의 테마, 예, 온 기장의 음성을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듣고 계신 시각 7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1440번님.
1: 크크크크크크. 오랜만에 식봉이 너무 재밌네요. 밥을 먹는 중에 웃게 되네요. 저는 이 가을에, 오, 우리 가을에 이제 다시 네. 시작하는 것들, 마음 다잡는 것들 네.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분은 저는 이 가을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대학 시절 친구를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토요일에 만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친구야, 예수님이 널 찾고 계신단다.
0: 아, 예.
1: 아, 진짜 중요한 결단을 네, 하셨네요.
0: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아, 예.
1: 이거는 뭐 저희가 언제라도 늘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죠.
0: 그렇습니다. 예, 출근길에 달맞이꽃이 노랗게 피어있고 벽이삭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네요.
1: 벽이삭이죠.
0: 그렇구나.
1: 어. 예, 벽이삭이라고 읽으셨어요.
0: 아니 이제 예. 별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1: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벽이라고 읽었군요.
0: 벽이삭들이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한낮엔 뜨거워야 그 햇살로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고 벽이삭이 알곡이 되고 있음에 감사. 그렇구나. 우리는 툴툴거리잖아요. 왜 여름이 다시 왔냐고 막
1: 그러게요.
0: 이래야 곡식들이 꽉 차는군요.
1: 아.
0: 역시 다 뜻이 있다니까요.
1: 항상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맞아요. 발견하시는 분들이
0: 그러니까.
1: 있으세요.
0: 아, 멋집니다. 우리 정동 목사님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1: 반갑습니다.
0: 주님의 은혜입니다. 7770번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7902번님.
1: 할렐루야. 활기찬 새날을 열어주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좋은 날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 아멘.
0: 네, 좋습니다. 자,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제가 7시 37분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또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고 예, 오늘 또 여러분께 드린 기상 미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떤 거 있는지 나눠주시고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카드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 성경일독 캠페인 시즌 5 한 권 한 단어. 자, 이 시간을 기다리신 분 너무 많이 계세요.
1: 아, 감사해요.
0: 찬양도 좋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그리웠다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예, 한 분.
1: 예, 한 분. 그 한 분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두 달 가까이

0: 네. 저 사실 네. 두 달 가까이 이 우리가 한 권 한 단어 멈춰 있는 동안에 네. 아마 복습도 많이 하시고
1: 진도 따라오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0: 진도 다 따라오셨을 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다니엘서부터는 이제는 긴 게 없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 에스겔서까지가 진도 따라오기가 힘들었던 게 막 네. 에스겔 48장, 예레미야 52장, 이사야 66장 갑자기 막 이래버리니까 네, 아마 그래요.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쵸. 느끼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 이제 다니엘서부터는 그렇게 긴 게 앞으로 끝까지 없습니다. 네. 신약에까지 없으니까요. 매주 매주 한 권 한 단어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다니엘서를 한 단어로 하면 뭐가 좋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네. 후보를 먼저 생각해본 후보. 것이 첫 번째로는 충성이란 단어 참 좋겠다.
1: 충성 맞다.
0: 다니엘의 충성. 네, 네.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벨사살 3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나라 망할 거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나라도 망하고 다음에 오는 제국들도 결국 망한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회사가 망한대요. 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당장 뭐 온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대요. 여러분 다음 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이민 가야죠. 이사 가고.
0: 다니엘은요.
1: 다른 회사.
0: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1: 역시. 그렇지.
0: 다니엘은 다음 날 출근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훌륭한 값어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이전까지는 국가 종교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권장되는 일이었고
1: 그렇죠. 예.
0: 왕들이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타락한 형태의 여호와 신앙을 가질지언정 국가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국교로 가지고 있던 시대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나에게도 사실은 이득이 되는 일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데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나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겠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한 단어 참 좋은 단어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충성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다니엘 못지않은 충성스러운 분들이 너무나 많기
1: 그렇지,
0: 때문에
1: 맞아요.
0: 또 다니엘서에만 또 충성을 하면은 또 그분들 서운하시니까 다른 단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1: 네.
0: 또 하나의 후보.
1: 후보예요, 아직.
0: 후보. 네. 제국입니다. 제국.
1: 제국.
0: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제국이에요. 이제 제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국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요. 이 제국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은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국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름만 1908년에 대한제국이라고 1909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긴 했지만 이름만 제국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제국인 적이 없고요. 그 제국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제국의 시대가 오는 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의 시대에는 제국의 시대가 오기 어려운 게 한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봐야 열 사람 못 이기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가 아무리 세봐야 열 나라 못 이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어느 시대가 제국의 시대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데 어떤 한 나라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발전된 철기 문명이 없을 경우 뭐 이런 경우에라든지
1: 그렇죠.
0: 총포의 발전 이럴 때 제국의 시대가 오거든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바로 제국의 시대예요. 제국의 시대라는 거는 이스라엘은 제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시대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1: 포로의 시대.
0: 식민지의 시대인 거죠. 식민지와 네. 포로의 시대. 네. 그렇죠. 우리는 당하는 시대인
1: 그렇죠.
0: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말씀

0: 말씀드린 대로 그전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로웠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오히려 권장될 만한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국의 시대에는 달라요. 제국의 시대는 제국의 종교를 강요받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국의 눈밖에 날 수 있는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까지 몰릴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제국의 시대예요.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다니엘 때 바벨론 시대지만 그 뒤에 페르시아 시대 그 뒤에는 헬라 왕국들의 시대 그 뒤에는 로마의 제국의 시대까지 제국의 시대가 수백 년간 이어질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낯선 땅에 여지껏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어떻게 살 거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환영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낯선 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제국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의 시대에 네. 그러면 다니엘서의 정말 한 단어 가장 이제. 중요한 한 단어는 무엇인가
1: 이제 나옵니다.
0: 이것이죠 바로
1: 무엇입니까?
0: 주권입니다. 주권.
1: 주권.
0: 이 제국의 시대에 제국이 우리의 주권을 박탈해갔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주권이 피탈당했다. 네. 일제시대에
1: 그렇죠.
0: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시대에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우리의 주권이 빼앗긴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제국의 시대에는 제국들이 주권을 가진 시대일까요?
1: 아니죠.
0: 다니엘서는 분연히 일어나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제국의 시대에도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
1: 아멘.
0: 라는 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1: 예.
0: 우리가 다니엘서 예전에 그 성경 구조대 할 때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복습해보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어요. 다니엘서는 이중의 구조가 겹쳐있다. 그게 뭐냐면 내용상으로 스토리의 흐름상으로는 1장부터 7장, 8, 6장까지가 쭉 시간이 흘러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 벨사산 왕, 그다음 바벨론 멸망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리오 고레스까지 쭉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데 근데 7장에 6장에서 페르시아까지 갔는데 7장에 다시 바벨론 벨사살 원년으로 돌아가서 네.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 시간만 돌아간 게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명백히 다니엘과 등장인물들이 있어서 사건들이 있는 등장인물과 네. 사건들이 있는 스토리라면 7장부터는 등장인물이 없어요. 그냥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나열되거든요.
1: 네.
0: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런데 본문을 우리 한글로 읽을 때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구조가 숨어 있다. 전체적으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2장부터 7장까지가 아까는 6장에서 끊어졌잖아요. 네. 근데 2장에서 7장까지가 아람어라는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글로 된 책인데 중간에 일정 부분이 영어로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장부터 7장까지를 또 다른 구조를 만들고 있다.
1: 네.
0: 그렇게 볼 때 2장과 7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비슷한 환상이 등장해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네 제국의 환상 그리고 뒤에 벨사살 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 또 네 제국의 환상. 네 제국의 환상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겉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국 바벨론 멸망함도 이스라엘의 시대 안 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있잖아요.
1: 네.
0: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권장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제국들이 이어질 거예요.

0: 그래도 그 모든 제국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무너질 거다. 그러나 당장은 제국들이 이어진다는 것이 이 2장과 7장의 환상이라면 그 제국들의 시대에 계속 이어지는 제국들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장과 6장에 3장에서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네. 6장에서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제국의 시대에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 고난의 강도가 사실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할까요? 그 맨 가운데 이렇게 교차로 대구되는 교차대구법에는 항상 주제는 맨 가운데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맨 가운데에 4장과 5장이 있죠.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환상, 5장에서 벨사살이 연회 때 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 두 거대 제국의 황제들,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국은요. 제국의 왕을 황제라고 부르거든요. 거대 제국의 황제들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4장 마지막 5장 마지막에 말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은 황제들에게 있지 않고 제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게 선포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국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실제로 죽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면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 위에 선포될 것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자, 우리 이제 방학을 하고 계약을 하고 예 처음으로 여러분 찾아뵙는 예, 한 권 한 단어 오늘을 다니엘서 함께 했는데 오, 짧은 시간이지만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예 다니엘서 다시 꼼꼼히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0: 하나님의 주권이 예. 선포되는 그날 꿈꾸면서 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가야 됩니다.
1: 네, 다니엘서 여러분 오늘 이 해석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오늘 꼭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아유, 이 시간도 기다렸어요 목사님. 매주 월요일 약속 노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0: 그렇죠.
1: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의 그 해설과 권면의 말씀을 기다려줬는데 자 오늘 이번 주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네요 목사님.
0: 그렇죠. 여러분 만나 받으신 분들 같이 네. 읽으시면 좋겠어요. 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 아멘.
0: 이거는 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대로예요.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 있으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야 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아니면 찬송 아니면 둘 다. 예.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됩니다.
1: 그러네요. 진짜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네요. 기도와 찬송.
0: 아멘.
1: 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아멘. 여러분 약속 노트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어요.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푹 쉬시다가 오셔서 또 방송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0: 아하 너무 네. 좋네요. 네. 사실은 제가 푹 쉬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네.
1: 방송만 쉬셨어요.
0: 이제 막 개척교회 아니겠습니까?
1: 이제 막
0: 개척한 교회에서 네. 근데 방송가족분들을 이렇게 또 문자로 네. 막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문자들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네. 이 문자들 보면서 아 정말 또 힘이 나고 또 개척교회 목사가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 또 힘차게 달려갈 네. 응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정도 목사님과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오늘 여러분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탄 말씀이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진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속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기도.
0: 아멘.
1: 좋은 일, 감사한 일 있으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0: 아멘.
1: 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0: 그럼요.
1: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양 강중현의 음성으로 나는 믿노라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내일.
0: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1: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당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스러기에서 큰 광주리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진짜 병을 고치려면 진짜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진짜 약을 먹으려면 진짜 약사에게 가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어르신들은 유튜브에 나왔어 그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허위 광고가 진짜인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자꾸만 속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허위 정보들을 인용해서 갈수록 사기가 횡행하고 갈수록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게 되죠. 요즘에는 여보세요 한마디만 하면 그 목소리를 캡처해서 아빠 나 지금 갇혔어 납치돼서 이 말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모르는 번호가 왔으면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안 그러면 목소리까지 다 캡처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돈과 두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지역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 어두컴컴한 비진리 가운데 꽉 잡혀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쪼들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갈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지 않고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갈릴리 지역에 직접 찾아 나가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산에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거기서 떠났다고 할 때 이 거기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지중해, 북쪽 지중해,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신 거죠. 자, 요거를 우리 그 뒤로 좀 넘기면 마가복음 7장 31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로 그리고 좀 더 북쪽에 있는 시돈을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왔다가 갈릴리 호수 동편까지 갔다고 그러죠. 자,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주로 갈릴리 호수 동편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헬라화된 도시를 말합니다. 자, 데가 그러면 데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열을 의미합니다. 볼리는 폴리스에서 왔죠. 그러니까 데카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10 cities,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지역에는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제패했을 때 이 지금 현재 갈릴리 지역까지 왔다가 이 북쪽 동편에 뭘 세웠냐? 헬라화된 도시를 한 10개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화된 도시

후시가 정착을 하면서 후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제패했을 때 이곳에 일종의 이 도시들을 로마의 통치 안으로 이제 복속시키는 재편화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헬라 문화가 아주 제대로 살아있고 로마의 군사력이 보호했던 이방의 10개의 도시의 연합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려한 데가볼리에 가면 어떤 데를 가든지 제가 여기 데가볼리의 한 도시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가면 거기 한가운데 도시의 중앙로, 중앙대로가 있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 신전들이 좌우에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어디를 가든 가는 길 한가운데는 꼭 로마 그리스의 신전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연약함들을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나의 공공을 돌봐주세요. 이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들은 겉으로 볼 땐 멋져 보입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손을 움직여서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신들이었던 것이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자, 이런 신들을 따라가면 나도 똑같이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걸을 수 없는 무능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바로 그 이방의 땅 한가운데 참되신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한 산으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는 것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앞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 앉는다는 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 랍비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쳤었죠. 그리고 이거는 왕, 참된 왕이 등극해서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 계시를 받고 시내산 위에서 올라오게 됐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방 지역의 한 산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좌정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리의 빛이 열방을 향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의 어려움과 곤궁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찾아 헤맸을까요? 얼마나 많은 신전들을 따라다녔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 이방 신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실천해 봤을까요? 블루베리 먹으면 다 낫는다더라. 올리브 기름이면 살이 쭉쭉 빠진다더라. 따라갔던 것처럼 이 신전에 재물을 바치면 낫는다더라. 부적을 붙이면 악기가 물러간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허비하며 허송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절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신. 어떻게 맹인의 눈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신. 어떻게 저는 자를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오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31절 읽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방에 있던 이들은 평생 헤매던 참 빛과 능력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태까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의 흑암에 있는 지역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의 복음의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역사의 서광이 이제 비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좋았겠습니까? 감격했습니까? 이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먹고 있던 식량들이 다 떨어졌죠. 눈이 퀭해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건 좋은데 허기지니까 눈이 퀭해지는 거예요. 몸은 지쳐가죠. 그런데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갈 수 없었고 사실은 가기도 싫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떠나지 못하고 굶주려가는 이들을 보고 마음이 짠하신 거죠. 마음이 짠하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그분을 붙들면 그분이 우리를 짠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한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임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스플랑크는 스플랑크나 창자라는 말에서 왔어요. 창자.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딱 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보고도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며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유대인이라고 더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마음의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32절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들을 허기진 채로 괴로워하며 힘 빠진 채로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도 주님 안에서 쓰러지고 허기져도 주님 안에 쓰러지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자격이 돼서?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친히 찾아오시고 복음을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를 길에서 쓰러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 가나안 여인, 이방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하죠.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가면 더 매섭게 말씀하시죠.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믿음도 결코 유대인의 믿음보다 적지 않구나.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보셨죠.
그래서 예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절대 못 보내겠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 주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나이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도저히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주님 우리가 어디서 이런 떡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멘. 자,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여러분 여기 이런 무리는 38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장정만 4천 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14장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무리들을 먹이시죠.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 그럼 뭡니까? 떡 다섯 덩이와 이병 두 마리의 물고기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4천 명입니다. 장정 4천 명 오셔서 야 이거 기진해서 돌려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주님 못합니다. 어디서 얻어요? 자, 이 제자들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라는 말, 제자들이 하라는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물으시죠.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똑같은 방식으로 묻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 때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씀도 안 하세요. 아, 나 도저히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아, 주님 떡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있는데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일곱 개,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5천 명 먹이시는데 떡 다섯 개였죠? 그거보다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조금 더 많죠. 근데 제자들의 말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생선이 아니라 어떤 생선? 작은 생선 두어 마리. 그러니까 어감이 좀 미묘합니다. 떡 일곱 개는 강조 안 하고 작은 생선 두어 마리. 이 말은 뭐냐? 생선 쪼가리 조금 있습니다. 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 생선이라는 말, 물고기 여기 나오는 원래 헬라에서 생선을 익투스라고 합니다. 물고기 익투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쓴 작은 생선 두어 마리라고 할 때 이 작은 생선은 익 익뒤디온이라는 말씀. 익뒤디온. 여러분 지난번에 개 일반적으로 그 헬라 세계에서 개를 얘기할 땐 퀴온이라고 했죠. 퀴온. 그런데 앙증맞은 애완견을 얘기할 때는 퀴오니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그냥 물고기는 익두스인데 작은 거는 익뒤디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유 주님 떡은 일곱 개인데 생선 쪼가리는 얼마 안 돼요. 말끝을 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손에 있는 게 보잘 것 없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은연중에 강조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있는 걸 부스러기 같은 하찮은 것으로, 가능성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이 펼쳐지는 걸 봤습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간청에 뭐라고 그랬느냐? 놀라운 능력으로 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를 먹나요. 자,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로 답해 주셨죠. 자,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 이 부스러기밖에 없는데요. 그러자 그거 가져와라 하고서 무리를 함께 하십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동작을 보면요. 예수님이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눠주시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작이 똑같이 오병이어 때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보시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졌다고 그러죠. 이게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나오는 동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를 행하는 기적의 현장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찬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에게도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의 천국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산 위에서. 이 산은 종말의 천국잔치가 열리는 예고편의 장소입니다. 자, 이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명이었더라. 아멘. 자, 실컷 배불리 먹고 몇 조각 남았어요? 모르죠. 남은 조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찼느냐?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자, 오병이어 때는 어디에 찼을까요? 14장 20절에 보면 열두 바구니에 찼습니다. 열두 바구니. 자, 바구니는 얼마나 한 거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작은 바구니. 이걸 이제 코피노스라고 하는데 작은 바구니. 작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남은 것을 광주리, 열두 광주리에 담았다라고 할 때 이 광주리,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큰 바구니입니다. 게다가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방,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수죠.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기적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볼 때 일곱 개의 떡과 두 마리의 생선은 보잘것없는 부스러기였죠. 그러나 그 부스러기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리자 모든 열방을 풍성하게 하는 큰 광주리의 은혜로 쏟아졌습니다. 지난주에 가나안의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살던 땅의 사람들은 부스러기의 칠병이요 일곱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갖고 큰 광주리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합니다. 부스러기를 구한 자리에 광주리로 채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주님,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적은 믿음보다 주님의 크신 긍휼함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좋아서 그분께 붙어있고 떠나지 않으리라. 주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한심하고 부족하고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부스러기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스러기보다 더 크신

0: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부스러기에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언약 백성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고 곤고합니다. 갖고 있는 것은 부스러기와 같이 허물어지는 것 몇 개, 그러나 이것조차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사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지금 우리는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과잉이고

0: 입을 것도 과잉이고 인간관계도 과잉이고 소비할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과잉이고 슬픔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헐쩍 일어나가지고 있던 여보시오, 당신 왜 예수 욕해?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욕하지 마라. 그리고 소리를 팍 지른 거예요, 제가. 근데 입이 돌아온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러고 고대병원 후문 앞에 늘 기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희 목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서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정희 목사님은 참 여러 곳이 아프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으셨던 분인데요.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지금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위암이 걸려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김정희 선사님 괜찮으시죠? 그래서 난 많이 아파 그랬더니 예?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도 극동방송은 늘 틀어놨던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는 이제 말을 약하니까. 그러고 나서 산에서 갔다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엑스레이 찍잖아요.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불러 태웠다 그러죠. 그 자국이 있어요. 엄지손가락만하게. 근데 의사들은 위암 수술하셨어요? 이래요. 아니요. 수술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요. 그래요.
2: 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병원에서도 김정희 목사님께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1: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늘 극동방송 들으면서 누워서 힘이 없어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방송은 막 어디 오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라디오를 지금도 못 버리고 그냥 틀어놓고 그걸로 틀어놓고 있어요. 방송을 듣는 자는 정말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0: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 있으니까 24시간 틀으니까 새벽에 3시만 일어나가지고 방송 찬양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1: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에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합니다.
0: 의사들이 막 웃는 것이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마치 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의사한테나 간호원한테. 그러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으로 환자들을 수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저는. 그 말을 말해. 항상 수술실에 들어가면 항상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마치 전에.
1: 김정희 목사님은 또 병원 신세를 집니다. 이번에는 뇌출혈이었는데요. 언어장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0: 그래서 병원에 응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 그래가지고 뇌 수술해가지고 머리 이제 빡빡 밀고 중환자실에 3일 있고 병동에 올라갔는데 언어장애가 온 거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손이 달달 떨리고 물을 먹는데 옆으로 새고.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고 누워있는데 옆방에 암환자인 것 같아요. 머리 빡빡 밀고 머리에도 뭘 번거지를 뒤집어쓰고 왔는데 우리 방에 그 간병인 그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 방에도 예수 믿는 것이 뭐 사모라는데 우리 권사라는데 이 방에도 목사라는 것이 막 이런 거예요. 누워 있는데 헐떡 일어나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왜 예수 욕해?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욕하지 마라. 그리고 소리를 팍 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입이 돌아온 거예요. 터진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전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때도 극동방송은 항상 내 머리맡에 틀고 있었죠. 지금 있는 라디오로. 저는 극동방송이 굉장히 소중하고 방송, 그 라디오 그 방송이 참 진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1: 극동방송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극동방송이 품고 있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함께 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매일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전파 선교사. 오늘 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0: 사랑하는 우리 모용장 누님,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내 눈에서 눈물 그만 흘리게 해요 라고 하는 소리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온이, 세정이, 우리 며느리 정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1: 든든한 부군 장로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이어 함께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는 김정희 목사님의 외침입니다.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많이 사랑하고 후원하고 중보합시다. 그리고 많이 전파합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김정희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장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 부스와 어린이체험 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 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 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

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잠깐 물건만 찾아달라. 이것만 대신 전달해달라.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해온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최근 마약 범죄는 이른바 던지기와 같은 은밀한 수법으로 우리 일상 가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수상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예비 니래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

0: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꿈의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황열 콜텟과 세종꿈의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